0: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이찬양이 주제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2026년 올해는 예 청주와 충주까지 충북까지 하나님이 전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열매를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열렸다는 거겠죠.
1: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0: 자, 아멘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1: 네. 자, 사랑했더란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저는 네. 아 나도 좀 발을 한번 손가락 한번 얹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0: 그날 끝나면 안 되는데 하셨어요?
1: 아, 네. 네. 감사하게도 네. 기회가 주어져서 네. 기쁘고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네. 아,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찬희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장찬희 PD와 저는 방송을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 예전에 네. 한번
0: 같이 했나요?
1: 그쵸. 그러니까 저희 그것도 전파 선거사. 네.
0: 이런 날이라 돼야 네.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자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네. 강수미 PD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아침 7시부터 특별한 모금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를 모집하는 예 용사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살짝 한 시간 건너 넘어왔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1부까지만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가겠습니다.
1: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0: 예. 네. 자, 이 시간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 그 사랑했더란을 기대하셨던 분들, 네. 사랑했더란보다 더욱더 특별하고 감동 가득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0: 네.
1: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 2주, 3주 정도 네. 계속 외쳤던 기도원의 300 용사, 저희가 오늘 하루만 딱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마무리하고 출정식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기도원의 300 용사, 오늘 딱 마무리하는 마침표 방송이라고 보시면
0: 네.
1: 좋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방송가족 분들께 이제 2026년에 대전 극동방송 사역을 함께 짊어져 주실 네. 귀한 분들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2026년에 고개가 있을 것이고 2027년에 고개가 있을 텐데 2026년에 대전 극동방송에 짊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뭐 수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을 함께 짊어져 주실 기도원의 300 용사를 네. 모집하는 마침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202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26년의 대전극동방송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고개가 굉장히 깊고 높아요.
1: 근데 저는 네. 오늘 아까도 이제 찬양 나갔잖아요. 주가 네. 일하시네 그걸 찬양을 듣는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아침부터 같이 방송을 좀 들었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에 기꺼이 헌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또 어렵지만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한 분 한 분이
0: 맞습니다.
1: 주가 일하시네 그 가사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라는 그 감동이 또 제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0: 네, 그런 귀한 분들의 헌신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우리 9580번님이요.
1: 기도원 용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아유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도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24시간 투석과 어려운 상황에서의 심장 조영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많이 힘들어할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빠 송형섭 집사의 이름으로 기도 용사, 기도원의 용사 동역하겠습니다. 가진 작은 재정 상황에서도 구제와 선교에 아끼지 않던 아빠의 뜻이 극동방송에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지금 그 어려움도 겪어내고 네. 계시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늘 구제와 선교에 아끼지 않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서 우리 따님이 지금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신 거네요.
1: 그리고 아버지의 네. 어떤 극동방송을 향한 사랑이 이제 9580번님께 또 잘 전수가 되고 그 의지가 또 이렇게 오늘 기도원 용사 참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아버님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0: 송형섭 집사님. 네.
1: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나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자녀분께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 또 좀 씨앗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피디님.
1: 씨앗 일괄적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씨앗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기도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죠 목사님?

0: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가 갈 거예요.
1: 네.
0: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작성하시는데 사실 그 아까도 이제 우리 강소미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그 이미지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1: 네.
0: 그 계좌번호 잘 확인하시고 입금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도원 300용사를 위한 특별한 성경을 제작을 했으니까요.
0: 네네.
1: 예, 여러분들 성경책 받으실 주소도 기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거는 저희가 정말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그 전까지는 다른 기념품으로 저희가 뭐 솔직하게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네.
0: 이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열어주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성경을 또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것도 받으셔야 되니까
0: 네.
1: 주소 잘 남겨주시고. 그리고 입금자 명에 쓰시고 그리고 용사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싶은 이름은 또 따로 옆으로
0: 네네.
1: 바로 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께서 또 헌금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그쵸, 그쵸.
1: 들어가셔서
0: 네.
1: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1번님은요.
0: 오늘 5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듣게 하시고 6시에 또 대전극동방송 아침을 여는 예배에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요나서
1: 네.
0: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 네.
0: 대전극동방송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기도원의 300용사 생방송 특별 생방송 듣게 하시고 그렇게 아침 밥상을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일상이 감사하네요.
0: 네. 네. 저는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300용사 첫 방송 듣고 아내와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을 보내주신 계좌로 현하우 그리고 조정희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나, 문환, 지훈 그리고 믿음의 자손 대대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이 땅의 대한민국을 또 극동방송을 대전극동방송 그리고 각 지역 극동방송 복음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예, 기도하고
1: 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네.
1: 아, 감사합니다. 우리 1, 2, 3, 1번이 먼저 하시고
0: 네. 네.
1: 그리고 또 야, 두 계좌를 다 해 주셨네요.
0: 네.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또 이게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남겨 주셨네요.
1: 아멘. 기도원 참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려요. 35년 담임 교역자로 애쓰시던 백형기 목사님이 혈액암 투병 중 사임하셨는데 이후 회복이 잘 되셔서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목회의 길 열어 주시
0: 아멘, 아멘.
1: 기도합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저의 진로와 큰아들 백승은 어려운 일을 당해 고난 중인데 하루빨리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속히 회복되기를 그래서 주님 사역자로 소명받기를 예 백승준,
0: 네.
1: 백승윤 세 자녀가 함께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0: 아멘,
1: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네. 우리 백형기 목사님 정말 잘 회복되셔서 다시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0: 네네.
1: 네. 8291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동참해 주셨네요.
0: 목사 안수를 또 앞두고 계시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사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또 사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까 싶은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기꺼이 동참해 주셨지 않습니까?
1: 네,
0: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4611번님이요.
0: 기도원 올해부터 청주에서 대전으로 왕복 2시간씩
1: 와.
0: 100km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청주 중계소와 대전 주파수 둘 다 맞추고 지직거릴 때쯤 바꿔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1: 야,
0: 감사하네요.
1: 네.
0: 청주 중계소 때는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했어요. 이번에는 이마음 의원 사업장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과잉 칼로리로 찐 지방살을 빼는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가야 되네요. 네.
0: 네. 요즘
1: 네.
0: 많은 이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진료
1: 네.
0: 과목이신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죄로 인해 찐 죄살을 빼고
1: 아멘.
0: 예수 보혈로 영혼의 비만을 고쳐서 건강하고 예쁜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가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와 이런 놀라운 적용이.
0: 근데 이분 와 네. 방송에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1: 그러네요.
0: 와
1: 이마음 의원.
0: 와
1: 병원이는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0: 네.
1: 야
0: 어느
1: 진짜.
0: 지역인지 꼭 말씀해 주시면
1: 청주,
0: 참 좋을 것 같은데.
1: 청주.
0: 아 청주군요.
1: 네. 아, 청주에서 대전으로 왕복 2시간씩.
0: 와.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끈기고 지직거리셨을 텐데
0: 네.
1: 이제는 지직거리면 93.3으로 들으시다가 104.7로 다 바꿔 타시는. 예. 와, 그러니까 청주에 정말 극동방송이 생겼구나라는 걸 누구보다 실감하실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네.
0: 104.7 메가헤르츠라는 게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정말 의미 있는 숫자가 되고 있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축복합니다. 병원을 통해서 영육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네. 많은 분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예, 세워지길 저희도 축복하면서 아멘.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
0: 아멘.
1: 아유, 너무 재미나네요.
0: 네.
1: 야, 기도가 아주
0: 기도 제목들도 많이 도착을 하고
1: 깁니다. 네.
0: 0694번님께서 기도원 남편과 두 아들 또 세 명의 친정 남동생 가족들 친정 어머니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동참합니다.
1: 네.
0: 라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신
1: 축복합니다.
0: 것 같아요.
1: 전파 선교사예요. 미자립 교회이기도 하고요.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외산 침례교회 한만설 목사입니다. 가족 다섯 명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0: 아유.
1: 저희가 또 이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정말 네. 저희 정말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2394번님.
0: 전 제 이름으로 기도원 용사 신청했다가 후에 엄마로 또 후에 아빠로 이렇게 제목 그대로 네. 300 기도원 용사가 됐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네. 형편이 좋아서 300만 원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양받은 게 잘못돼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서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주저하는 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1: 아멘. 네. 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극동방송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것을 통해서 또 한 해에도 수많은 분들의 새로운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해결되어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394번님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은 제 사랑에 대한 일부 시간이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모집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감동이 있으시다면
1: 네.
0: 기꺼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 네.
0: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온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1234번님은 기도온 신청합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로 힘든 사랑하는 큰딸 장서연이 세상적인 염려를 떠나 첫사랑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어미로 가정과 닥친 어려움을 잘 해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잘 키워서 결혼해서 네. 내보내도 또 엄마의 기도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0: 맞아요. 네.
1: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0: 근데 이렇게 네. 신청 아까 계속 방송하시면서 우리 그 피니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기도원 이 세 글자만 보내면 손해다. 오늘은 기도 제목도 함께
1: 그렇습니다.
0: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네.
0: 이렇게 또 귀한 기도 제목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뜨겁게 함께 기도해 드릴 예정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오늘은 신청하시면서 꼭 네,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디님,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제 국내 단기 선교팀 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서 포스터 필요해서 제작했는데 어떤가요?
0: 네.
1: 잘 만들어서 저희에게 또 물어보셨는데요.
0: 네.
1: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0: 7116번님께서 네. 울컥하는 네. 마음에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더 감동받으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0: 네.
1: 또 미안해하시고 막 이런 마음 들이 극동 방송에 매번 이렇게 모이는 마음이에요.
0: 네.
1: 그렇죠? 네.
0: 제가 그 방송이 이제 아까 이제 7시부터 방송할 때
1: 네.
0: 계속 찬양을 좀 되뇌면서 방송을 함께 좀 들었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예수를 날 구주 삼고 찬양의 3절 가사를 좀 계속 되뇌었습니다.
1: 네.
0: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상황이 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결단하시고 결국 300만 원까지 헌신하셨다는
1: 네.
0: 그분의 문자를 보면서 이 가사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민이 있겠지만 네. 그것이 잔잔해지는 은혜를 이 시간 결단을 통해서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뜰 안 맞고요, 여러분.
0: 네.
1: 예, 집사님이 안 계시죠? 예. 네. 저는 그 좋은 아침에 진행하는 강수미 PD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함께할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시는 예, 특별한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네. 거고요. 2부 뜰 안은 계속 이어질 예, 겁니다. 예.
0: 연장 방송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씨앗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씨앗은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1: 네, 일괄적으로
0: 10시 이후에 보내주시면 우리 장 PD가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기드온은요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 사역을 100만 원의 후원과 함께 기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드온 300용사로 이렇게 애칭을 붙였습니다.
1: 일시헌금이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헌금하시는 거고요. 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일시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나누어서 내시거나
1: 네네, 분답도 가능하니까요.
0: 예, 여러분들
1: 네.
0: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드온이라고 샵9330으로 보내주시면 링크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1: 네.
0: 자세한 내용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성함과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원 3회 사실 저희가 대전극동방송에서는 전파성교사 모집생방송을 할 때 특별한 기념품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신은 정말 너무 귀하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은 아니거든요.
1: 네, 네, 쉽지 않죠. 네.
0: 귀한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도 또 마음을 좀 다해서 이번에는 저도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1: 네.
0: 기도원 300용사들을 위해서 기도원 300용사 색인이 찍혀 있는 예, 성경책.
1: 예쁜 성경책이. 네.
0: 이 성경책이 정말 예쁩니다. 유튜브에는 보이죠? 정말 예쁘고, 그리고 튼튼하고, 한땀 한땀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성경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기념품 받으셔야 되니까 주소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원 참여하신 분들은 샵9330 단문 50원 장문변 유료 문자 메시지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였는데요. 7월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제가 항상 듣고 있던 클래식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채널 찾기 버튼을 눌렀는데요. 어느 채널에서 멈췄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1, 2초 만에 온통 그 음악에 사로잡혔는데 제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환한 밝은 빛만 보이더라고요. 잠깐 동안이었어요. 몇 초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더라고요. 또 계속 고정시키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극동방송인 줄 알게 된 거죠. 계속 가슴속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찬양을 하고 싶은 불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일 텐데도 모든 곡을 제가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만 따라 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저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걸 제가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극동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24시간 잠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극동방송의 전파는요,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가 닿는
1: 아멘.
0: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파입니다. 이 전파 사역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그런 사역이거든요.
1: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대전극동방송 특별히 2026년 한 해는 저희 직영이 충북까지 넓혀졌잖아요. 이 정말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후원해 주시기를 소망을 드리고 기도원 300용사를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청주 중계소와 본부 설립을 위한 이제 모금 방송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저희가 뭐 좀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잘 못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시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충주 중계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청주 중계소와 본부가 설립된 것만큼의 어떤
0: 이름이 비슷한데 청주도 있고 충주도 생겼어요.
1: 예, 충주도
0: 네.
1: 생긴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만큼의 어떤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것을 또 이제 대대적으로 또 여러분께 이제 모금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0: 네.
1: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동을 허락해 주신 300분 이제 그 일시헌금 100만 원으로 이제 헌신해 주실 분이 이제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스팟을 송출했던 거고 오늘
0: 네.
1: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

0: 하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그걸 마무리를 하고 네. 예, 다 이제 채워지면 저희가 출정을 맞습니다. 해야죠. 기도용사 그렇죠. 출정을 해야죠. 네, 청취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샵 9330으로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솔직히 청주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분 방송 어때요? 라고 문자 그 사연을 보냈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네. 예, 이제는 잘 들려요. 지직거리던 네. 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충주가 시험 방송이 나가면서 제가 그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그쪽은 정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주는 그나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씩 들렸기 때문에 아 이제 93.3에서 104.7로 옮겨 타면서 잘 들려요 하셨는데 충주는 그동안 93.3도 전혀 안 들렸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충주의 극동방송이 들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극동방송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역 교회를 찾아가고 이제 홍보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사님들하고 우리 부장님들이 네. 다녀오셔서 목사님들을 만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극동방송에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진짜 그런 곳입니다.
0: 와, 말 그대로 정말 이 지금 전파가 가는 게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의 맞습니다. 어떤 지경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정말.
1: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진짜 여기서 우리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은 계속 흘러나. 근데 방송이 나가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방송 나가는 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돌리다가 언뜻 또 찾아듣기도 할 터이고 네. 이제 저희가 충주 지역에 가서 많은 집회도 해야 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북동방송 104.7을 맞추시면 말씀과 찬양이 나와요. 이걸 이제 열심히 홍보해야 돼요.
0: 맞아요.
1: 그러면 네. 그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겠습니까?
0: 네. 네. 대전 극동방송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1: 네. 그 사역을 여러분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기도원 300용사로 동참해 주십시오.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638번님이요.
0: 기도 요청합니다.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신랑과 접니다. 회원이 줄어들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커서 힘을 내보고자
1: 기도하고 계시군요. 예.
0: 힘을 내보고자 기도 올립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계획 중인 가운데 남편이 대전으로 취업 되기를 조심스럽게 구해봅니다.
1: 아멘.
0: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1: 아멘. 왜 조심스럽게 기도하세요? 막 힘차게
0: 그럼요.
1: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0: 와.
1: 교회 옆으로 가시고 싶으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네. 또 올라온 방법으로 또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892번님도요.
0: 기도원 동참합니다. 유자, 세진, 세령, 호근, 은채, 예린, 하랑, 유나, 예나 그리고 동환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패밀리 트리 열매들입니다. 패밀리 트리가 수풀이 되고 드넓은 살림이 되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벅찬 감동과 마음을 감출 길 없는 아침 이 시간 거룩한 부담을 얹어서 마음을 전합니다. 장애 통합 네, 산내들 네,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드나드는 아동들 특히 장애 아동과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합니다. 극동방송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자 주셨어요.
1: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네. 어린이집도 장애 아이들도 함께하는 예, 그런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축복합니다.
0: 네, 소중한 네. 사역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기도원 300용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라고 문자로만 보내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0: 네네.
1: 예, 기도원 300용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가 가거든요. 링크가 가면 거기에 여러분들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적으셔서 예, 그것까지 다 제출을 해주셔야 기도원 300용사에
0: 맞아요.
1: 여러분께서 그 등록을 하시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저희가 아, 문자로 봐서는 좀 더 왔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기록에 남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난 기도원 300용사 보냈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예, 기도원 300용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가 가니까 거기까지 기록을 완료해 주시고 입금까지 가능하면 네. 해 주시면 예, 이제 기도원 300용사 되신 거죠.
0: 그리고 정말 예.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을 그 작성해 주시지 않으면
1: 네.
0: 저희가 준비한 성경책 선물을 보내드릴 방법이 네.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네, 그래서 문자로 보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네, 걸 네. 다시 한번
0: 링크 클릭하시고
1: 네, 말씀드리고
0: 내용.
1: 기록

0: 것까지 간단하니까요. 네. 기록까지 꼭 남겨주세요. 예, 6045번님은요.
1: 기도원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대학을 들어가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예배를 방학 중인 아들 이혜규, 믿음의 용사 이혜규 신청합니다. 혜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0: 아멘.
1: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0: 아니, 대학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다면 더 열심히 가야지. 왜 방학이요?
1: 그러니까요. 아유.
0: 혜규님, 돌아오세요. 네. 네.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먼저 이렇게 세우셨네요. 네. 예, 축복하고, 빨리 돌아오시고.
1: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휴대전화 번호에 이제 전도 대상자 남편을 어떤 분이 장로라고 등록을 하신대요.
0: 네네.
1: 아니면 어떤 집사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누구누구 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0: 용사로 바꿔야겠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0: 아멘.
1: 아들을.
0: 아멘. 네. 이혜규 용사님 축복합니다.
1: 할렐루야.
0: 네. 안녕하세요. 기도원 300용사 동참합니다. 올해 수능시험 보는 별하, 소래.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나린이 졸업 후의 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요. 중국에서 생활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남편, 인격적인 주님 만나 저희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인격적인 주님 만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그런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와, 우리 어머니께서 중국으로, 외국 국으로 또 수능 시험은 별아 소래는 쌍둥일까요?
1: 아마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0: 엄마의 기도가 진짜 시간이 부족할 정도겠네요.
1: 근데 저는 별하 솔해 이름 보면서 별자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극동방송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이잖아요.
0: 네.
1: 다니엘서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0: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첫 방송부터 설레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결정을 했습니다. 며느리 신희선, 손자 김현빈, 손녀 김다빈, 예빈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머니.
1: 네. 정말 대전극동방송 든든합니다. 용사들이 점점
0: 그러네요.
1: 불어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기네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6045번님이 일찍 참여를 하셨네요.
1: 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려요 하시면서 개척한 지 3년 된 은혜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성도가 한 명입니다.
0: 아이고야. 네.
1: 남편과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딸 부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딸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태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0: 아멘.
1: 도와주십시오.
0: 아멘.
1: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 헛되지 않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아니 우리 뜰한 가족들이 좀 성실하신데요.
1: 네.
0: 미리 하신 분들이 조합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저는 이미 기도원 300용사 헌금 올렸어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사위 최충식의 직장과 아들의 담배가 끊어지기를
1: 끊을 겁니다.
0: 아멘 아멘. 남편의 절대 믿음 주시기를, 지금까지도 일하셨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쁜 성경책도 받고 싶어요. 그럼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1: 근데 이를 위해서는 기도원하고 그 다음에 주소나 내용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주소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도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 맞아요.
0: 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참여 링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기도원 하시면 참여 링크가 자동으로 가거든요.
1: 네.
0: 혹시 안 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1: 네.
0: 828-9330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좀 링크 이런 거 쓰는 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그냥 전화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사에서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까지 기록을 다 하셔서 작성 완료까지 누르셔야 참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 요거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안 된다. 아, 잘 안 해요. 하셨을 때 기억나셨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0: 맞습니다. 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셨을 때 네. 그 순종까지 이어지면 더더욱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거 네.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하신 분들 계십니다. 네. 기도원만 남겨면 되는 줄 알고 네.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이나도 지금 안 나가고 있나요? 지금
0: 잘. 아 실시간이 지금 안 되고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0: 5월에 결혼한 딸 신나해 백민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시면서 또 기도원 신청해 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572번님께서도요.
0: 아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도원 300용사 형편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아, 분할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좀 용기를 내봅니다.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안대성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방학했다가 교회 가기로 했지만 한 번 다녀오고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몇 주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안지안도 꼭 만나주세요. 지안이 뱃속에 아기까지 만나주시고 다음 달에 무사히 순산하게 하시고 사위 주정환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들 삼아주십시오. 남편 안종석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시고 만나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1: 아멘.
0: 원합니다.
1: 아, 지금 온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운데로 거듭나는 놀라운
0: 아멘.
1: 역사의 길을 저희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그 아침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 기도 300용사 너무 하고 싶었는데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0: 금액이 좀
1: 조금
0: 크잖아요.
1: 부담이 돼서 네. 못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참여하는 방법이 일시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 두 번으로 나누어서 뭐 세 번으로 나누어서 열 번으로 나누어서
0: 네.
1: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형편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참여를 해주시고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0: 네.
1: 제가 한 번 더 뜰 안에서 말씀 안 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9961번님도요.
0: 기도원 용사 신청합니다.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새 아들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아들들 되게 해 주십시오.
1: 아멘.
0: 자라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소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친정언니, 친정엄마, 항암 투병하고 있습니다.
1: 네.
0: 치료 잘 되게 해 주세요. 믿지 않는 우리 남편도 만나 주십시오.
1: 아멘. 참 우리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거 혼자 사실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사연에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한 분이서 남편, 자녀, 친정, 시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지만 얼마나 버겁고 또 낙심되는 순간들도 많겠습니까?
0: 네네.
1: 네, 그런 순간들마다 극동방송에 여러분 이렇게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많은 분들의 사연들 통해서 또 힘을 내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가 어느 분이 그러셨거든요. 야, 나 이렇게 진짜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안 돼? 우리 남편 이렇게 안 돌아와? 나 진짜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40년 기도하고 남편이 돌아왔대요. 사연이 방송에서 나갔대요. 그거 들으면서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기도해야지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들어서
0: 40년.
1: 다시 힘을 냈다는 말씀을 저희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0: 예, 예.
1: 정말 그래서 극동방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0: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사연이 생각이 나는데
1: 네.
0: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방송 시간에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좀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는지를 좀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30년, 어떤 분들 25년,
1: 네.
0: 뭐 10년, 저 5년 뭐 이렇게 기도 그 내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의 문자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죄송한데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 비슷하게 저 3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낼 자격이 없습니다.
1: 30년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네. 40년, 50년도 있으니까.
0: 응답이 돼서.
1: 응답이 돼서.
0: 이제 전도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전도 대상자 자격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1: 저는 자격이 안 돼요.
0: 네, 그러니까 응답됐다고.
1: 응답 받았어요. 30년 기도하고.
0: 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예.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역이잖아요. 예, 예. 예 우리 그 나누 우리 가정에서 혼자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의시하고
0: 맞아요.
1: 같이 네. 기도하고 또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시면 같이 기도해 네.

0: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인 거죠.
1: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0193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원의 300용사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정말 수많은 분들에게 네. 허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아, 네. 또 말씀을 꼭 드리고 아,
0: 네.
1: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기도원 용사 신청합니다. 초창기부터 30년이 훨씬 넘도록 대전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섬기게 하심이 은혜이고
1: 아멘.
0: 저에게
1: 아멘.
0: 주신 귀한 사명임을 새삼 깨닫고 감사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곳 찾아갈 수 없는 시간까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방송 귀한 극동방송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잠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방학을 하고 있는 남편이 방학을 빨리 마치고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아멘. 아멘.
0: 아멘. 30년이 넘게. 30년이 훨씬 저희가 이제 37년 8년 됐으니까 네.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는 진짜 30년 넘어가신 분들 계시고 네. 장찬희 피디보다 오래됐고
1: 네.
0: 저보다 훨씬 오래됐고 이런 분들이 정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자 바로 이제 대전 극동방송의 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대전 극동방송을 지탱해 주시는 뿌리가 기꺼이 대해주셔서 그것도 30년 이상 예 정말 개국 초창기부터 함께해 네. 주신 수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멘. 네. 자, 그 사역들을 올해 조금 힘을 좀 더 줍니다.
1: 네, 네, 전파선교사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 네.
0: 그리고 전파선교사님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번엔 조금 힘을 더 내어서. 예, 부담이 조금 될 수 있지만 기도원 300용사분을 한번 초청해 봅니다. 혹시 또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용사가 되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뭐 네. 세상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개소를 설립하거나 네. 아니면 뭐 본부를 새롭게 개국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세상적 방법에 기대입니다.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근데 극동방송은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귀한 헌금과 또 후원 결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좀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이 극동방송의 뚝심을 그리고 극동방송의 이러한 결단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기드온이라고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2시간을 하죠. 이번엔 네. 딱 3시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도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안 되시고 형편이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 용사가 되어주시고 저희가 짧게 예 형편이 되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 300분으로 해서 이번엔 짧게
1: 네, 근데 솔직하게
0: 하니까 여러분
1: 진짜,
0: 참여해 주시면
1: 진짜 솔직하게
0: 좋겠습니다.
1: 저희가
0: 네. 자, 너무 9시 39분 지나고 있어요.
2: 전에부터 기독교 계통의 방송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생활이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생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전자계통의 시설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가에서 그 세일을 한다 그래서 라디오를 하나 구입하면서 그 주파수를 맞춰놓고 듣기 시작한 게 2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원 양식의 아마 생명줄인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나를 기다리시면서 제가 돌아오기를 탕자를 맨발로 바뀌시는 아버지 그 탕자가 된 기분이 그냥 눈을 뜨나 감으나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디론가 다시 벗어날 수 없도록 이제는 울타리를 아예 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아버지 인간의 의지나 마음으로는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갈 수 있는 용기나 발걸음이 허용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차마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 용기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우리는 뭐 왜 나오면 되지?

0: 네. 한데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게 발걸음이 차마 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한 상황들에 계신 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발걸음에 힘을 좀 얻고 예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 교회에 나갈 힘을 얻는 것. 네. 예, 그게 또 우리 극동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죠.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한 해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에서 수많은 분들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 말로. 네. 교회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막 전화 연결돼요.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영접을 안 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도 몰랐거든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극동방송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용기 내서 방송사에 연락할 정도가 그 정도면 연락 못하고 그냥 듣고 계신 교회 안 나가신 분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네. 예, 그분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1: 아멘.
0: 예,
1: 아멘.
0: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 자, 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생명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정도 목사님께서 방송 중에 언급을 하셨는데 통계청에서 집계한 기독교인 수와 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기독교의 수가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0: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 예. 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어떻게 본다면 허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계속해서 결국엔 찾는 것은 이제 극동방송이거든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고 정말 신앙의 호흡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새끼라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방학 중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0: 그런데
1: 네, 그들이 다시금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방송이 또 극동방송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 링크가 갑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고 내용 잘 남겨주시면 여러분께서 기도원 300용사로 동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제 서서히 이제 끝이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자로 기도원만 남겨주신다고 신청이 되신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예, 링크까지 잘 남겨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2331번님이요.
1: 자, 기도원 신청합니다. 성이현, 성이훈, 성이찬.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우리 성남매를 영육간에 귀하게 섬기며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 요청합니다.
0: 네.
1: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 수련회 오직 성경 주제의 단순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나로 연결되는 세계관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지금 아멘. 또 이제 여름 사역 지면서 네. 특히 중고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지금도 작전 기도 중이거든요.
1: 맞아요.
0: 제발 수련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각이라도
1: 해주세요. 실랑이가 벌어지죠.
0: 네. 그렇죠. 뭐 그 용돈도 주고 별로 옷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실 거라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1: 네.
0: 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네. 언젠가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일하실 거라는 거 믿기에 또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헌신하시는 것 같아요.
1: 포기하지 네.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0: 네.
1: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8840번님.
1: 기도원 300용사 헌금 신청합니다. 천국 가신 이금래 권사님 자녀 이름으로 섬기고 싶네요.
0: 그렇군요.
1: 이종철, 이종임, 이종옥, 이종애, 이종신, 이종춘, 이우영, 이은순.
0: 팔남매.
1: 팔남매. 계속 읽었어요. 네.
0: 네.
1: 팔남매가 어머니의 기도로 믿음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0: 네.
1: 요청합니다.
0: 다복한 가정. 예.
1: 와.
0: 천국 가셨는데도 아직까지 어머니를 기억할 만큼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1: 네.
0: 하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6842번님 기도원 동참합니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야, 정말 놀랍게 회복돼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바라보고 돌아왔으면
1: 네.
0: 좋겠다. 그 마음이실 텐데요.
1: 네.
0: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1: 네.
0: 네. 자, 그리고 우리 277번님도요.
1: 딸 서연이가 새 직장에 잘 뿌린

0: 내려서 평생 직장이 되고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오랜 투병하는 친정어머니 이현정 권사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277번님 문자 주셨네요.
1: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새 직장에서 잘 뿌리 내려야죠. 예, 그럼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조카가 생각이 나요. 현재 8살인데 4살 때 처음 자폐증 진단을 받고 동생 부부가 아이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가족들도 순간 충격은 받았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카는 너무 건강히 잘 자라고 있고요. 조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조카 이름으로 기도원 300용사 동참합니다.
0: 아유, 분남으로 또 신청해
1: 예,
0: 주셨어요.
1: 축복합니다. 예.
0: 아,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많이 미안해하면서 눈물 흘렸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전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사랑해라는 표현으로 들린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미안해, 네. 미안해가 아니라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미안하다
1: 네.
0: 이렇게 들리는 것 같네요.
1: 네. 아, 지금 뭐 이렇게 입금하시고 후원 동참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주세요.
0: 네네.
1: 우리 지금 남지구 PD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0: 네.
1: 이걸
0: 아 근데 정말로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0: 네. 네.
1: 오타가 들어와도
0: 진짜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 하나 한 분 한 분의 네. 이 문자를 확인하고 있어요.
1: 답장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0: 네.
1: 하시다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문자 주시거나 828-933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지금 눈이 빨개져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리고 1711번님. 네.
0: 기도원 300용사 신청합니다. 가정의 물질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공황장애로 2년 동안 수입이 줄어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막막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치유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재정의 문제도 주님께서 넉넉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1: 아멘. 아, 공황장애로 어려우셨고 하시던 일도 이제 못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0: 네네.
1: 이게 회복이 많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예, 축복합니다.
0: 아, 마음이 너무 귀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동생인데 아들이 중3입니다. 요즘 엄마인 동생 속을 썩히고 있어요.
0: 아.
1: 승복이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또 참여해 주셨어요. 이호준.
0: 이름 네. 기억하면 함께 중3. 기도하겠습니다.
1: 예. 네. 어떡합니까. 또 그때는 또 지나갈 거고 또 이게 가끔 속상해. 저도 조카가 조금 예민해서 여동생을 좀 힘들게 했거든요.
0: 네네.
1: 야, 속상하더라고요.
0: 아.
1: 우리 아들보다 더 속상하더라고요.
0: 장녀된 마음으로서.
1: 예, 그러니까 아니 내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네. 그리고 3210번님도요.
0: 외손녀 김지율. 중학교 1학년입니다. 김지율을 주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친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원 용사 신청합니다.
1: 네.
0: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하고 또 문자
1: 감사합니다.
0: 주셨네요.
1: 네. 네. 또 우리 3403번님도 기도원, 3254번님도 기도원. 예. 4158번님은 씨앗.
0: 네.
1: 씨앗은 여러분 열심히 이후에 보내주시면 이걸 들고 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0: 이미 신청했는데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1: 예, 네. 1711번님도 기도원. 네. 감사합니다. 기도원 용사 예, 1791번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숫자에 눈이 멀어 300, 기도원 300용사의 300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지금 용사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0: 예.
1: 예, 앞에 특히 조화에서는 이상하게 군에 보내신 어머님들이
0: 네, 진짜
1: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용사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 그 용사라는 단어가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네.
1: 예. 뭐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더라도 예, 용사는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런 많은 분들이 오늘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과거의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군가가
1: 그게 뭐예요?
0: 이제 그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1: 네.
0: 아 이거 좀 불러야 되나요?
1: 네.
0: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뭐 이런 군가가 있어요.
1: 예.
0: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후렴쯤에 보면 이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1: 아, 내가 마지막이다.
0: 네, 최후의 5분에
1: 네.
0: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1: 네.
0: 최후의 5분이다.
1: 네.
0: 끝까지 싸워라.
1: 할렐루야.
0: 저는 오늘
1: 예. 내가 마지노선이다.
0: 예.
1: 아, 예.
0: 기꺼이 함께해 주시는 이 한 분 한 분이 용사라는 단어를
1: 네.
0: 듣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최후의 방어선이 돼서 네.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용사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도원 동참하기 원합니다. 지훈이 지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기도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8773번님.
0: 우리 아들 구호의 삶을 인도하소서. 아멘. 평강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네.
0: 자, 0210번님께서 네. 기도원 신청합니다. 저 50대 후반인데요. 저에게 가장 합당한 평생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동안 소망의 기도 통해서 계속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 그리고 홍진철, 홍진영 저희 자녀 인도하시고 저의 일터 인도하옵소서. 기도원 동참합니다. 아멘. 아멘. 5020번님.
0: 아멘.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실 나름 극동방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입었어.
0: 아.
1: 약간 빚진 마음들이 또 좀 솔직히 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 예. 소망의 기도 통해서 기도 제목 많이 내시고 또 그때그때
0: 그때
1: 많이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그 마음도 이럴 때 표현해 주신 거죠.
0: 네,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시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0: 아, 6377번님도 저 할렐루야 기도원 300용사 참여합니다.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물질 선교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여기 옥천이에요.
1: 네.
0: 충북입니다.
1: 시운전기.
0: 네.
1: 네.
0: 아스.
1: 아, 어떡하죠. 죄송해요. 예. 익명이었는데 어떻게 못 봤네요.
0: 아, 근데
1: 예.
0: 막 지금 이제 네. 정말 방송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1: 네.
0: 저희 이제 안 할 거거든요.
1: 스포도 안 나가.
0: 안 나갑니다. 이제 마침표 방송입니다.
1: 여기까지
0: 네.
1: 뭐 주시든 안 주시든 여기까지라고
0: 네.
1: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한 해 살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한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9시 52분 지나고 있는데 또 사랑했더라는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0: 어, 그래요?
1: 예, 저
0: 조금 더
1: 할까요?
0: 왜냐하면 예. 우리 강 PD님 기다렸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사연이 더 들어와야 제가 소개를
0: 네. 여러분 예. 이제 정말 이제 저희가 정말 아까도 제가 뭐 잠시 언급하려고 했지만 원래 이제 저희는 12시간 생방송을 하고 뭐 그 다음 날도 뭐 감사 방송 이어서 하고 하는데
1: 네.
0: 올해는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정말로 짧게 원래는 2시간 내가 감동이 있어서 3시간 딱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1: 네.
0: 시간이거든요.
1: 예.
0: 여러분께서 이 귀한 자리에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좀 동참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고 2026년 대전극동방송 함께 어깨동무 해주시면 참 좋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예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속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원 300용사를 위한 특별 선물 성경책 정말 그 한땀 수제로 만든
0: 맞아요.
1: 장인이 네. 수제로 만든 성경책
0: 오늘 계속해서 펼쳐서 보여드리는데
1: 너무 예뻐요. 들고 다니기에도 딱 아담하고 좋고 예
0: 가죽이 되게 고급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이태리 가죽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요것도 잘 받으셔서 누군가에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 샵9330 단문 오시면 장무변 유료 문자 메시지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라고
0: 네.
1: 남겨주시면 링크가 가거든요. 링크 작성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헌금도 입금을 해주시면 예 그러면 이제 기드온 300용사가 되시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주소까지 꼭 남겨주시면
1: 예.
0: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극동방송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는 네. 용사들이 되시는 겁니다.
0: 아 그리고 네. 샵 9330번에 주소와 함께 그 내용 다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1: 예 문자로 남기시면 안 되고
0: 예 그렇죠 저희가 네,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1: 네.
0: 누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저희가 링크가 딱 가는데
1: 네.
0: 링크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뭐 성함부터 해서 내용을 쭉 남겨주시면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 이게 이제 딱 취합이 완료가 돼야 이제 선물이 나가는데
0: 그렇죠.
1: 이제
0: 네.
1: 여러분들께서 이제 빨리빨리 해주셔야 기다리시는 분들 또 빨리빨리 받으실 수가
0: 맞아요.
1: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기도원 300명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특별 방송 이제
1: 예,
0: 정말 마침표입니다.
1: 예, 네. 이번에는 늘 하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동역을 함께 꿈꾸며 시작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0: 네.
1: 또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저희도 큰 힘을 얻고 또 한 해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1: 기도원 그동안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 드디어 숙제하신 모든 분들께도 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 네. 2026년 이제 여러분께서 대전 극동방송에 마지노선이 돼주셔서
1: 네.
0: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2026년에 어떻게 본다면 지경이 넓어진 그 어떤 큰 고개를
1: 네.
0: 넘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드리고 싶은 찬양이

6월 24일 수요일 사랑에 들어간 묵상 노트. 과거 제가 살았던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등교 시간이 되면 지역 어르신들께서 나오셔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봉사를 해주셨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 됐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어르신께서 여전히 교통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고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중 한 어르신께 학교가 방학인데도 왜 나오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멋쩍어 하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 길을 지나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나와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허허허허. 네, 한 명이라도 이 길을 지나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나와서 봉사해야 한다. 네, 극동방송의 존재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청취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후원과 동행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극동방송의 전파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전해질 겁니다. 대전 극동방송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뜰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사랑의 뜰한 1부 시간은 기돈의 300용사 모집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동 가득하게 또 헌신해주시고 또 동참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에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제 오늘 방송 키워드 복음입니다. 복음. 네, 오늘 기도문이 나가는데 오늘 기도문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키워드가 복음이니까 오늘 기도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복음, 네, 복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씨앗 이미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6월 24일자 씨앗 이미지. 오늘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다양한 이제 씨앗 그 말씀 구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 되니까,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각, 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네, 그 기도원 용사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네, 우물점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복음이에요. 네, 복음이고요. 아,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 만큼 오늘 대전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제 기도문을 받으시고 대전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에 참여를 못했다 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이제 용사가 돼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샵 9330번으로 네, 복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이제 대전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문이 여러분께 전송이 되니까 네, 샵 9330번으로 네, 오늘 복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꼭 받으시고 대전 극동방송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 복음 그리고 기도원 샵 9330번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그린입니다. Symphony of Praise 함께 찬양하죠.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별 생각 없이 불러왔습니까? 한 가사 한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찬송과 가사 속에 담긴 심리와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 자, 이 시간은 찬송가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찬송가에는 왜 이런 가사가 쓰였고 거기에는 어떤 심리와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가사를 분석해주실 강사분 모셨어요. 상담 심리학 박사면서 자, 이 시간 네, 기꺼이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으로 활동해주시는 분입니다. 조남희 전도사님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0: 물론
1: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파란파란한 오늘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0: 네, 매일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에요. 아, 제가 더위에 약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푸른 의상처럼. 네.
1: 근데 오늘은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0: 네, 다행히 어제도 그랬었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후가 아닌가.
0: 네, 감사한 일이죠.
1: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이제 정말 그 햇빛이 강할 때는 아 주님 이렇게 해서 농작물이 당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니까.
0: 네, 우리 PD님이 영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무튼 네. 저희가 오늘은 일찌감치 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앞서서 기도원 300용사 모집 특별 생방송 이후에 바로 정규 방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규 방송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 준비. 자 송송 행복 3창입니다.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행복.
1: 할렐루야.
0: 네.
1: 찬양할 수 있음이 행복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고 극동 방송에 들을 수 있음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어떤 찬양을 좀 분석해 볼지.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0: 네.
1: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그 가사를 잘 듣고 그 찬송가가 제목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늘 쉽게 맞힐 수 있다고 보시는지.
0: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 그렇죠. 네. 저도 좀 비슷한.
0: 일단 제목이 길어요.
1: 제목이 길고. 저 어디선간 들어봤는데 정확한 제목을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1절 가사는 안 읽어드립니다. 1절은 왜냐하면 제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2절, 3절 후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잘 듣고 이 찬양의 제목을 알겠다 하시면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도 힌트 좀 준비해 주시면
0: 네.
1: 감사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0: 아멘.
1: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은 익숙한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곡을 좀 선정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저한테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음절, 세 음절이 정말 귀한 아하. 음절이에요.
1: 아.
0: 그런 축복을 같이 함께 받으시고 누렸으면 해서
1: 네.
0: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1: 이게 약간 이 그 찬양의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이런 인물들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0: 네, 구약의 여러 가지 장면들. 네,
1: 아
0: 네.
1: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정탐꾼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네,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0: 네, 네, 네.
1: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0: 네, 땅이라는 하나하나가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땅이 또
0: 네, 네, 네. 힌트였습니다.
1: 땅이라는 한 글자가 네. 제목에 담겨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고
0: 네.
1: 자, 여기서 이제 조남이 전도사님의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저는 오늘 반대의 힌트를 줄게요. 하늘, 땅 뭐 이것처럼 또 땅, 땅이지만 제목에 들어 있는 가장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의 반대되는 단어가 두 글자를

0: 광야라는 단어.
1: 광야요?
0: 네. 네네. 항상 그것을 명암이듯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생의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1: 그리고 약간 여기서는 또 특정 공간적 의미에서 성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0: 네.
1: 제목에.
0: 네.
1: 제목에 땅과 성이 등장합니다.
0: 네. 두 글자 놓쳤습니다.
1: 땅과 성이 등장합니다. 이제 땅과 성이 등장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찬송가 참고로 246장이고요. 246. 246. 네, 짝수 이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멜로디 힌트를 드리자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겁니다.
0: 네.
1: 이게 멜로디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자, 여러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는 거니까 샵 9330번으로 네, 많이 많이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 네, 기다립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네, 기대였습니다. 기대 연주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네, 주안의 우린 하나. 자,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함께한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네, 프로젝트 네,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는데 그 방송에 함께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것이 하나였어요. 주안의 우린 하나, 주안의 우린 하나. 네, 그 하나라는 키워드를 좀 감동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찬양을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조남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찬송가 246장 저희 가사 읽어드렸는데 그 제목을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이거 예전 제목도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제목인데 약간 과거의 제목으로 좀 이제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 예전에는 나 가난 복지

0: 귀한성애였던 것 같거든요.
1: 네, 가난을 네. 가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0: 가난복지 귀한성애였는데 이제 지금 새 찬송가에서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221장이었고요. 나 가난복지 귀한성애였습니다. 네, 이 찬송가의 제목이 이제 새 찬송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생명수강가에 네, 7078번님 오답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오답이고요. 아, 기도원 용사 또 참여하신다고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샵 9330번, 오물점 9330번,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기도원 300 용사 네, 동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 저희가 정답을 공개해보죠.
1: 네, 네,
0: 오늘 찬송가 246장 정답 뭘까요?
1: 나 가난이 가난으로.
0: 그렇죠.
1: 나 가난 땅. 중요한 단어예요. 귀한 성애.
0: 할렐루야. 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애.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찬양이고요. 자, 2347번님께서 일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행복한 송이에요. 행복한 송. 이거 굉장히 우리 전도사님과 굉장히 좀 유사한 네. 삶을 살아가실 것만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에요.
1: 그래서 제가 네. 아, 정말 안타깝지만 제목이 가난 땅 빨리 쓰셔가지고 귀한성인데
0: 구한성에.
1: 구한성이라고 이게 오탈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닉네임이 우리의 구호 송송 행복 행복한 송이라고 하셔서 네. 2347님에게
0: 선물을
1: 마음으로 제 책을
0: 힐링 스토리
1: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347번님 기쁜 소식입니다.
1: 다음에는 정답 주세요.
0: 네, 선물 당첨됐습니다. 2347번님 나 가나안 땅 구한성에 오탄데 오늘은 정답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나 가나안 땅 귀한성에 늘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2178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나 가나안 땅 귀한성에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가나안을 향해서 고고해야 합니다. 라고 또 5776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입성해야겠지요? 네, 0360번님 나 가나안 땅 가난복지 귀한성에 예찬양으로 또 문자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앞서서 말씀드렸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분 더 선정할게요. 두 분 더. 자, 2178번님 축하드립니다. 2178번님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당첨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보내주신 분께 드릴게요. 9106번님 9106번님 이렇게 세 분께 당첨 선물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사님 그럼 오늘 제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인데 오늘 그렇다면 구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 네, 2절 가사에 있는 네.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네. 그래서 송송 형통.
0: 형통.
1: 네.
0: 와,
1: 으로 가겠습니다.
0: 아, 형통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바로 찬송가 심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구호는 형통이고요.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형통으로 여러분께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1: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형통! 하고 제가 손을 불끈 들은 이유가
0: 네.
1: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키워드가 우리 키워드가 씨앗 말씀 씨앗 이렇듯이 형통이란 단어를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1절 말씀 보면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PD님이 구약의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면 이제 민족이란 단어가 있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걸 얘기할게요.
0: 네네.
1: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살다 보면은 인생길에 광야 시대를 누구나 다 살아요. 저는 2005년도 고쯤이 저 완전 광야였어요.
0: 20년 전.
1: 네. 네네. 네. 서울 살 때인데 일단 돈이 없었고요.
0: 아.
1: 친구도 없었고.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고독한 시기에 정말 절대주 하나님과 저와 그냥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필사의 시간을 가져서 광야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광야 시대를 살다가 제 남편이 군인인데 육군본부로 발령이 나서 계령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너 이제 광야 다 끝났다.
0: 그래요?
1: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다.
0: 와.
1: 그래서

0: 그 도시가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1: 약속의 땅이었군요.
0: 네, 약속의 땅에서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저는 사실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영적 정복 전쟁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귀환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도 있겠고 자식도 있고 걱정, 근심, 곤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나안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너무 정말 감사한 거는 그 가나안 땅에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있다 없다?
1: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0: 네, 전혀 없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시냇가에 사는 듯한 느낌. 생명 시냇가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요법으로.
1: 야, 이게 생명 시냇가가 결국 우리가 뿌리만 내려도 사시사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0: 네, 아름다운 꽃들과 네,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 곳인데 제가 1절에서 다시 강조하자면 민족의 가나안 땅 광야 시대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이시면 반드시 꼭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명심해 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이시라면 저는 두 글자로 누려.
1: 아,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네, 해석하면 네, 네. 될까요?
0: 그 시기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누리는 방법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좀 가볍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회상의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1: 그렇죠. 광야 생활할 네. 때
0: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라는 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 느헤미야 9장 15절과 느헤미야 9장 12절에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란 단어입니다.
1: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0: 네, 이앗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네. 정말 뜨거운 날에는 구름기둥으로 깜깜한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으로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수단 구름과 불, 불과 구름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덕분으로 내 가는 일이 오늘의 구호였죠?
1: 형통하겠네라는
0: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1: 아.
0: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붙이면 만사형통.
1: 맞아요. 예전에도 말씀하셨죠.
0: 네. 모든 일이 주님 안에 형통하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라고 말씀하시고
1: 앞에 가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0: 네.
1: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 네,
0: 이럴 때는 이미지 상상요법이 필요하죠. 불과 구름 기둥이고 그래서 나의 가는 내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형통하도록 나보다 앞서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결국은 건너야 할 강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1절 가사 똑같아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1: 아멘. 아멘.
0: 생명 시냇가. 우리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름다운 생명 시냇가죠. 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1: 물이 청청하고
0: 네.
1: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0: 네, 그 옆에 꽃과 열매가
1: 맞아요.
0: 아주 듬뿍 있어요.
1: 뿌리만 내려도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렸을 뿐인데 그냥 계속해서 양분이 충만하면서 잎이 막 무성하고 막 그런 거.
0: 네.
1: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 좋겠네요.
0: 네. 초록의 아름다운 네. 풍경들을 저희가 떠올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2절을 회상해 왔어요. 다시 또 3절에서도 회상 장면이거든요. 무엇에 관한? 광야 생활에 관한. 인생에서 제가 개인적인 광야가 제가 2005년도쯤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피디님은 나는 그때가 광야였는가 봐 라고 누구나 다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고죠, 회고.
1: 네네.
0: 아, 그때가 광야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 지금이 가나안 땅이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앞으로 맞이할 가나안 땅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회고 장면에서 내 줄인 영혼이에요. 줄인, 배가 고픈 영혼을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0: 근데 여기는 만나라는 단어만 나왔어요. 만나, 정말 만나. 그래서 할머니 개그로 만나가 만나.
1: 하하. 네. 만나가 만나.
0: 네라고 했지만 여기는 만나만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 40년간 방황할 때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양식 두 단어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빵의 느낌이고 메추라기는 뭐예요? 고기, 괴기.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먹여주셨다라는
1: 우리의
0: 겁니다.
1: 줄인 영혼을.
0: 네네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불만과 여러 가지를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네네. 네. 정말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속성이 우리가 생명 시냇가에 가기 위해선 무거운 짐 그런 속성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고요.
1: 아멘.
0: 그런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게 생명 되겠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그 후로는이에요. 그 이후로는 어느 시대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가 끝난 이후로는 그 생명 양식을 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1: 주와 함께 먹으며.
0: 네, 주와 동행하며 함께 먹으며.
1: 아멘.
0: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맛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라는 저희 마음속에 영혼의 풍요로움 플러스 육신의 풍요로움까지.
1: 아멘.
0: 네. 그렇게 함께 먹으면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1: 아멘.
0: 라고 하니까 1절, 2절, 3절이 되풀이 되는 것이 3절에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더 보다 더 충만해진 느낌이신데 어떠세요?
1: 맞아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가 1절에도 나오고 두 번째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에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심지어 후렴에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이제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단어가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네,
1: 우리가 정말 생명 시냇가에 살게 되면 이러한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강조하고 싶었던 표현이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그리고 2절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죽음의 이미지요. 죽음의 이미지.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런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 죽음이 있지만
1: 네.
0: 다시 키워드로 담아둬야 될 것은 죽음. 지금 광야 가나안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 생명이란 단어는 세 번 반복하고 저는 영원히 반복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영생. 사는
1: 네.
0: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저 영생 시냇가에 영원한 생명의 시냇가에
1: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0: 네.
1: 저 영생 시냇가에 살겠네.
0: 네. 근데 여기 세 번 되풀이 됐지만 어떻게 되풀이 된다? 영원히 되풀이 되는 영원한 생명,
1: 아멘.
0: 영생이란 단어를 오늘 축복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이제 후렴 구절은 네.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노래해볼까요?
1: 길이 살겠네.
0: 나 길이 살겠네.

0: 네.
1: 아멘.
0: 이렇게 음유를 붙여서 노래를 하기 전에 가사로 먼저 읽어보면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영생 시냇가에 살겠네를 가사를 음미해보고 저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찬송을 하면은 찬송에 영감이 달라져요. 아, 느낌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게요.
1: 와, 길이 살겠네. 이게 영원토록 살겠네. 나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과 함께 그 천국 본향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그러니까 정말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영생 시냇가에 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네요. 정말.
0: 네, 지금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찬의 여색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적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또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습니다.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 시냇가에 평생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0: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나 가나안 땅 귀환성에 찬송가 246장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인사도 결국 네, 송송 형통으로 마무리해야겠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0: 자, 그러면 오늘 구호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 조남이 전도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형통!
1: 네, 지금 통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시죠? 조남이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1: 샬롬!
3: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0: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키워드 복음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기도문 복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잘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 오늘 대전 극동방송을 위해서 짧게나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복음 전파에 대한 소중한 네 가지 성경구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네, 내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미처 결단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환성에 나무엔이 부릅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 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 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 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다시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에 추리고 목말라 무엇을 할까? 언제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모르는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높임으로 시편 85편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높이면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음에 쌓이고 또 쌓이면 의의 추리고 목마름에서 벗어나 의의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시편 18편 24절에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갚아주심으로 모든 은혜가 넘치고 또 모든 일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며 의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사망의 짐을 서로 지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고 이행하려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과연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내게 다가올 때 무슨 짓 하려고 내게 다가올까요? 이쁜 짓 하려고 올까요? 원수 짓 하려고 올까요? 당연히 원수는 원수 짓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아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가오는 짐진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그 짐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멍에와 짐을 쉽고 가벼움으로 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어떻게 공급받고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일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외쳐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되는 생각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영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경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짐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두움과 캄캄함에 잡힌 만민과 온 땅을 변화시키고

0: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통일교회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은 어제 통일교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연간 최대 179억 엔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민사상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간부의 형사 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 법인 해산을 확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은 204억 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이단 집단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한 이번 최초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자금 갈취 행위를 규제할 강력한 사법적 유효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기독교인이 33%에 달하지만 우울증 발병 사실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교회 봉사를 44%로 가장 많이 포기하며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 가두어진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정직한 절망을 결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억눌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성환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선교신학 박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내 네팔 이주 노동자 31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박사는 네팔인들이 한국 일터의 평등한 소통 문화와 교회의 이주노동자 쉼터 한글 교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네팔 이주민의 3분의 1은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국 선교의 주체로 거듭난 이번

0: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노동자 정책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장기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사 파송국가인 브라질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산성교회는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 바르가스 사역자의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한국어 수료 이후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 상담과 북한 선교단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역시 브라질 출신 A 목사 가정에 3년간의 체류 비용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북한 내지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김응신 목사는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북한 장기 선교를 결신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교회와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안보와 군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와 대표 황덕영 목사 등 회원목회자 20여 명은 어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곽광섭 중장에게 위문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곽 중장은 목회자들의 방문이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해 수호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 기지 내 마라도함의 승선에 장병들을 위문하고 해군 부산교회를 찾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에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남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FABC 신앙 칼럼.
2: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대전의 유명한 족발 브랜드를 일군 회장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은 것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빚보증으로 부도가 났을 때 끝까지 믿어준 세입자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만났던 이름 모를 갯벌 할머니, 가난한 시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회장님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들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품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시온 백성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외로운 밤도 아시고 낙심 가운데 드렸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오전 날씨입니다. 바람이 실어다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바람 같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시간, 소망의 시간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욱 전념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까지 흘려진 피와 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요. 전쟁이라는 큰 아픔과 분단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고통을 안고 있는 민족임을 볼 때 늘 긴장감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움직이고 또 교회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하신 말씀 의지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람의 힘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사연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긴 시간의 기다림, 낙심이 있죠. 벼랑 끝과 같은 절망, 아무리 기도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뜨거운 간절한 기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또 주변의 교회들, 이 나라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주는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하면 기도 제목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누르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번호 원치 나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는

문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셔도 더욱더 생생하게 또렷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도 열려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세상에 참 많은 노래들이 있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기쁨인지요. 오늘도 아멘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이고요. 샵 9330번입니다. 핸드폰 여시고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거나 또 나는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 감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글로벌 미션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할렐루야.
0: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하시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0: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 그룹들 중에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3장 1절 말씀에도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또는 새롭게 교회에 입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참으로 복음의 그 핵심이 되시는 바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또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최고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모든 문제와 흔들림과 방황을 끝내고 예수를 통하여 해답을 얻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노에오, 생각하다라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노에오,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카타노에오, 철저히 생각하라 혹은 철저히 이해하라. 흔들림 없이 또는 방황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집중하여 자세히 살피고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붙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 세상에게 흔들리고 여러 유혹과 잘못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 이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한 응답과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의지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360번님의 기도 요청이신데요. 이사합니다. 집과 직장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남편의 새로운 직장과 이웃들 중에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만나도록 복을 더해 주시고 이사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딸 가정에 더욱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3360번님의 기도 제목이세요. 목사님 참 이런 직장과 또 집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내 머리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요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0: 네, 할렐루야. 우리 믿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고백하는 직접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약속이 그대로 이 가정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이사로 인하여 집과 직장에 변화가 생기고 또 새로운 만남들이 또 열리게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만남과 또 새로운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 복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새 직장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일취월장 성장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집의 터전의 평화로움과 또 안락한 안식과 모든 가족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집안의

0: 뭐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터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더불어 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딸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기름지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집과 직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 긴장감이 함께 따라오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3360번님 안전하게 또 기도한 것처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49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9일에 해병대에 입대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만남에 축복 주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병과에 배정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사는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9일이면 목사님 다음 주네요.
0: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이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또 짊어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9일에 해병대에 입대하는 귀한 아들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그 훈련의 과정이 이어질 텐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강건하게 모든 훈련을 잘 받고 국가의 사명, 국가가 맡겨준 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앞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계획에 또 충성할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1: 아멘.
0: 적절한 그런 병과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임무도 맡겨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상함이 없이
1: 아멘.
0: 건강하게 아멘. 완전하게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 주에 입대를 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이제 무더운 여름이라 또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705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에 기도 요청했던 작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갑상선 암 수술 앞두고 편도까지 암이 있는 것 같다고 편도 검사하기를 원했는데 감사로 살아가는 중 괜찮아서 내일 수술 날짜와 마지막 검사하러 가는 길 빠른 날짜 정해지길 기도합니다. 늘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크신 우리 전도사님이시네요.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또 작은 교회 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 네. 요청을 하셨어요.
0: 네,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갑상선 아버지 하나님, 이 암 수술을 앞두고 여러 검사의 결과 또 진행 상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놓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돌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교회를 주여 주님께서 생명값으로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빚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맡겨주신 우리 귀한 사역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 날짜 또 마지막 검사 이

0: 날짜가 확실하게 빨리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모든 검사 결과가 깨끗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는 수술조차 필요하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증거되고 간증되어지고 아버지는 주를 위해 사명의 길을 가는 자 위에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전도사님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랄게요. 0270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주 작은 시골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김성국 집사님께서 신경 전달 쪽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어려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또 본인 자신은 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먹는 약으로 혈압이 조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골교를 섬기시는 우리의 성도님 이신데 교회의 지체이신 김성국 집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 또 본인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 이 혈압이 조절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크신 분들이 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는 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시골에서 귀한 교회를 섬기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동역자, 또 우리 동료,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김선국 귀한 우리 집사님, 신경 전달 쪽의 문제로 인하여 말이 어눌해지고 또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는 그런 질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 모든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1: 아멘.
0: 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버지 다스리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 또 기적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상태로 잘 혈압이 아버지 안에 떨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건강이 잘 아버지 관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는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크신 은혜의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교회의 큰 기둥이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또 응답받으신 것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한 번씩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270번님 너무나 귀한 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함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28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셨네요. 46살 남자인데 혼자 일할 때가 많고 같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이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 힘든데요.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순수한 기도 제목을 우리 0280번님께서 보내셨어요.
0: 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 그 열망이 느껴지고요. 여러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는데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0: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주님께서 일할 때에 혼자 일하게 되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갈등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고백으로 오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와 품게 하시며, 또 그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아버지는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강하고 깊은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 이 은혜에 아버지는 귀한 은사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관계의 어려움과 또 그 안에서 생겨나는 미움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마음으로 우리 0280번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479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에게 화가 난다고 저주의 말을 많이 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딸 유진이가 사춘기로 너무 속을 썩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현수, 이상호, 이유진, 이유찬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기도원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세요. 본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이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시네요.
0: 네, 우리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1: 아멘.
0: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 아멘.
0: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부름, 부르짖음, 그것이 곧 응답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말로써 상처를 주었던 모든 그 아픔과 지난 그 기억들을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가정을 복의 복으로 붙들어주시고 모든 상처는 싸매어주시고 아픔들과 잘못된 모든 기억들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현수, 이상옥, 이유진, 이유찬 이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온전한 믿음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토기가 되게 하시고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각자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하면 함부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0: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춘기 있는 딸 많이 속상하시죠. 지켜봐야 할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 같아요.
0: 네.
1: 그 회개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딸에게도 깊이 전달되고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581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 조다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딸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네.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네. 간절히 담겨져 있어요.
1: 네. 이번 여름 많은데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중고등부, 교회 학교 많은 여름 특별 행사들이 있을 텐데,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조다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가정.
0: 목사님, 예. 우리 조다희님 5812번 예. 이분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특별히 청년들을 둔 그래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좀 뜨겁게 그래요.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조다희 또 이 가정에 있는 그 두 따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딸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아직도 음지 속에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저 아버지의 좌절이나 낙심이나 방황이나 때로는 헛된 세상의 그 미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는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실됨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간절히 중보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마다 주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0: 아멘.
1: 주님 앞에 다 달려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조다희님 따님께서 하나님 꼭 만나고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더불어서 또 두 따님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로 굳건히 서리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5812번님 두 따님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민족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430번님 기도 제목입니다. 세입자가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많은 불편을 끼칩니다. 딸과 같이 사는 곳을 원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세입자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네. 분의 기도 제목이세요.
1: 네, 참 어려운 부분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과 축복이 이 가정과 또 경영하시는 이 주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려운 세입자

0: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문제가 또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정말 살아있는 드라마와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와 간증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아버지 아름답게 좋은 아버지 관계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올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의도와 계획과 걸음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세입자와 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사람과의 관계라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삼 공보님 가정에 세입자로 인해서 정말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889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 33년 차입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정서적, 육체적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이혼을 고민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와 제가 너무 큰 고통을 오래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네요.
0: 너무 힘든 일입니다.
1: 네.
0: 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정서적, 육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먼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전문가에게, 또 혹은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교회라든지 또 전문 상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먼저 보호받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따님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폭력으로, 또 여러 정서적인 그런 학대로 아버지는 깨어진 이 가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먼저 상처받은, 또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우리 귀한 자매님, 또 우리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저 싸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1: 아멘.
0: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아버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죄에 붙들려 있고 폭력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조종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형제님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가정의 이 역기능적인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아내분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지실 때에 아버지 더 이상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상처는 싸매시고 문제는 드러내시고 해결은 완전하게
1: 아멘.
0: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8893번님, 이렇게 용기 내셔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

0: 아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쉬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낳게 되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를 만나고 또 보호를 요청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98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 김금숙의 남편 이은종님, 얼마 전 폐암 수술했는데 어제 성대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은종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병상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친구분과 남편 건강을 통한 또 건강 회복과 예수님 믿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셨습니다.
1: 김금숙님, 우리 그 남편분 이은종님,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친구 가정 김금숙 님과 이은종님의 이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크신 그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시고 모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남편 되는 이은종님의 이 폐암 수술과 성대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기도하고 돕고 협력한 그런 친구분의 그 기도와 모든 중보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김금숙 또 이은종 이 두 부부의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아멘.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간절히 무릎 꿇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종님과 또 친구분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1801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오랜 시간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사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들의 걱정도 돌봐주시고, 이 시간 통해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제 가정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에 그 수사 과정이 오랜 시간을 지나고 있네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벌써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1년간 고통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억울함과 또 모든 경제적인 피해들도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주셔서 명명백백히 의로움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 교통사고 당하여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모든 그런 피해나 또 손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모두 정말 이렇게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함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여 이 1년간의 큰 고통이 잘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길 원합니다. 자, 모든 수사가, 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증거들이 다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명명백백히 사실 있는 그대로 이 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서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해 본 것들과 억울함 당한 일들, 손해 본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풀어지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한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주님 회복.

0: 행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 아멘.
0: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 재판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아버지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버지.
1: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1801번님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움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까지 기도했는데요. 우리 다 하지 못한 기도는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희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학화동에 있는 우리 글로벌 미션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오늘 소망의 기도 또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망의 말씀과 함께 오늘은 가정들을 위한 축복 기도로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님이 응답이심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라 철저히 붙잡으시는 그런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0: 아멘.
1: 체험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기도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역기능적인 것들이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에 비춰지게 하셔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정말 곰팡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부패해져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까지 숨김없이 은혜 가운데 다 드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시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쇼폼을 보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시겠죠. 예를 들면 뭐 대전에 아이와 갈 만한 곳을 이제 영상을 검색하다 보면 스마트폰에 온통 어느 순간부터 아이와 갈 만한 장소들을 쭉 보여줍니다. AI 알고리즘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계속 집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쇼폼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는 영상들을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같은 류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뭐 면도기, 면도크림 검색했더니요. 아니, 어느 날부턴가 뭐 면도크림, 면도기를 얼마나 얘가 광고창에다가 띄웠는지요. 그 다음날부터는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얘가 꼭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게 AI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게 갑자기 막 핸드폰에 나타나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지만, 놀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편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AI 알고리즘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뭐 가짜뉴스, 확증편향 이런 단어들 자주 들어보셨죠? 확증편향이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인간의 심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문제는요, 스마트폰 안의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게 진짜야, 이거 봐, 네 생각에 맞아, 자꾸만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가짜 정보, 왜곡된 가치관, 자극적인 루머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요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뉴스를 안 보면 정보에서 소외되고, 뉴스를 보면 잘못된 정보에 오염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우픈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뉴스가 떴나 봐요. 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고 예금이 국가로 귀속된다. 이 가짜 뉴스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너무 놀라가지고 평생 모험 쌈짓돈을 전부 다 은행에서 찾아다가 안방 장롱 밑에다가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조회수를 노린 유튜버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만우절의 기적이라는 유명한 일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국의 BBC 방송사에서 1957년 4월 1일, 4월 1일 무슨 날이에요?

전날이잖아요. 만우절날에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서 스위스 농부들이 나무에서 스파게티 면을 수확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낸 겁니다. 아, 물론 가짜 뉴스죠. 아, 영상과 함께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스파게티 벌레가 없어서 스파게티가 풍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방송이 나간 뒤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파게티 나무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저희 집 정원에도 심을 수 있나요? 무늬가 빗발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방송국은 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 스파게티 나무를 키우고 싶으시군요. 스파게티 소스 통에다가 면을 꽂아놓고 정성을 다해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밀가루로 만든 스파게티 나무가 열리는 나무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은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자꾸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학생 때 제 교회 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빨간 돼지를 500원에 문구점에서 파는데 내가 이거를 1년 전에 사가지고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법 커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그 돼지를 잡아서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요즘 문구사에서는 돼지도 파냐고 그랬더니 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빨간 돼지인데 얼마나 잘 크는지 모른대요. 아, 그래가지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너도 문구점 빨리 가가지고서는 한 마리 사다가 좀 키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 가서 사장님께 그랬어요. 500원짜리 빨간 돼지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이 빨간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게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의 가짜뉴스는 이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영상과 논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속 가짜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지만 사실 내 인생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가짜뉴스에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짜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만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넌 노태될 수밖에 없어. 적당히 세습하고 타협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에게 가짜 메시지를 자꾸만 주입합니다. 우리는 매일이 거대한 가짜 뉴스 용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온갖 이단 사상과 가짜 진리 말다툼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쳤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일 당시에 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주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반에 걸쳐서 말세의 징조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질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걸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생의 끝은요, 끝없는 불안과 근원적인 공허함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9년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이단이 Y2K 밀레니엄 버그를 앞세워서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가 2000년 이후를 인식하지 못해서 핵이 폭발한다.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땡땡 교회로 오는 거다. 물론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단 상담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나온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종말이 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뭐 어차피 내년 되면은 카드값도 안 갚아도 되니까 백화점 가가지고서는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웬걸? 2000년이 됐는데 지구가 멀쩡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환불되어 문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구가 망한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요. 땡땡땡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12년을 연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생의 끝은 끝없는 불안과 근원적인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은 세상만의 알고리즘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뒤처지고 있어. 옆집 아무개는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야, 앞으로는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야. 빚내서 주식해. 비트코인에. 이제 이래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비투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비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그 불안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어 투자하는 돈, 즉 신용잔고가요 사상 처음으로 3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슴이 아픈 건 우리 20대 청년들의 그 비투 자금이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1년 사이에 20대층의 신용융자 잔고가 1888억 원에서 4239억 원으로 2.24배 늘어났습니다. 30대 청년 가구의 평균 빚은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빚을 지면서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지금 안 사면, 지금 투자 안 하면 나만 평생 거지로 살 것 같다라는 세상의 가짜 뉴스에 현혹이 돼서 그 영혼이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내서 채운 통장이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도리어 주가창만 보며 밤낮 잠을 설치며 또 다른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처방전은요, 이처럼 우리를 더 깊은 빛의 수렁으로, 더 깊은 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왜 이거밖에 없지? 결국 세상에 가짜뉴스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의 끝은 낙심이거나 교만 둘 중에 하나예요.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남보다 조금 나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양쪽 다 평안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음은 텅 비어가고 영적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진리를 떠난 삶의 파괴적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왜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방랑자가 돼버립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산으로 가는 격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가짜 소리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정작 내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더 자극적인 세상의 처방전을 택합니다. 불안하니까 재테크, 뭐 주식책,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해요. 공허하니까 쇼핑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요. 취미생활을 늘립니다.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리면서 좋아요 숫자로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돈 더 많이 벌면 이 불안함 사라질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그 불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밤낮없이 일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사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드디어 원하던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첫날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차 안에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기름값은 어쩌지? 혹시 누가 차를 긁고 도망가면 어쩌지? 이제는 차를 탈 때마다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흠집이라도 날까봐 온통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새로운 불안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소금을 마시면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곧 전보다 더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군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3절에서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의 명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복무 기간 중에 뭐 상업 활동이나 농사나 결혼이 법적으로 제한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전쟁과 상관의 명령에만 집중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뉴스, 세상의 염려와 해결책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그냥 진통제 하나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그냥 증상만 가라앉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짜 대안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세상의 대안이 사기극임이 드러났을 때에 성경은 마침내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1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헬러 문법상 현재 수동태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힘을 내라, 능동태로 씌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라,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얻고 더 훌륭한 자기 개발을 해라,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위로를 찾기보단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가짜뉴스는 자꾸만 내 귀에 대고, 야,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속삭일 때, 아니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투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자꾸만 곱씹어 생각하고 자꾸만 내 마음에 심으려고 하면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진짜 윤수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모

편집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소한 소리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경기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법대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자들도 엄격한 훈련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편법과 가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셋째는 농부입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인내함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가짜 뉴스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의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가장 먼저 그 영광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짜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거짓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던 당시에 그는 차가운 감옥에 쇠사슬로 매여 있는 신세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마치 인생을 망친 실패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왜요? 이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과 쇠사슬은 바울의 육체를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전파력은 결코 묶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짜뉴스,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끊어내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도록 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더 말씀의 생명을 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세상이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라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원인 모를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보려고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쫓아가보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밑 빠진 독에 불과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영혼이 매이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걷다가 참새 한 마리를 새장에 가두고 괴롭히고 있는 철없는 한 동네 아이를 보게 됐대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참새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고양이 먹이로 주려고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한마디가 이 찰스 버저 목사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새장 가운데 가두고 내가 널 가지고 놀다가 결국 지옥 형벌로 던져버릴 거야. 마치 웃으며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거금을 주고 참새를 사서 하늘로 날려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사단은 여러분의 환경을 묻고 육신을 묻고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0: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세장에 갇혀 사단이 주는 불안의 소리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절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날아오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보세요. 진리를 가졌음에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질병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감옥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배짱이 생기는 거죠. 세상 뉴스에 일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뉴스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진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래서 구체적인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 뉴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귀한 일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영원한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군인처럼, 경주자처럼, 농부처럼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늘정원교회 042 826-0191번 또는 대전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 다 있으실 겁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그 고통과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바리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필립 헤레베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켄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이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889년에 작곡한 드보르작의 교향곡으로 그의 9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목가적이고 또 가장 밝은 분위기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 당시 드보르작은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작곡가가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음악어법을 따르기보다 본인의 자국적인 색채, 민족적인 색채, 체코의 색채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작곡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전통적인 교향곡의 형식 스케르초를 따르지만 굉장히 우아한 그런 왈츠풍으로 보헤미아의 그 민속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의 3악장. 오늘 이 작품을 구스타프 두다베리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이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아리아 존귀와 위엄 지나고 준비했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3부에 나오는 작품인데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3부는 창조가 완성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존귀와 위엄 지나고는 테너의 아리아인데요. 가사의 내용은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창조 질서의 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창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앙상블의 연주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3부에 나오는 아리아 존귀와 위엄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프렐류드 쿠페르의 무덤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프렐류드, 쿠프랭의 무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야.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한창 강화되고 있다고 한대요.
1: 네,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이 통신망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탈북민 브로커, 심지어 일반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중국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0: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끼리도 서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봐라. 네.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외부 소식을 차단시키고 또 북한 내부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도 막고 주민들을 그래서 더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는 북한의 단속이 어느 때보다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끝까지 이어가는 북한인데 생계를 넘어 잊은 옆집 사람들도 동료들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언제쯤 북녘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0: 네.
1: 아무도 피해보지 않기를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저 숨기고 감추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궁금합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찬송 오 자유, 소리보기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소리보기 3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 자유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1: 네.
0: 북녘의 성도들이 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아 나 이제 자유 얻었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이 자유의 기쁨을 넘어서 이게 일상이 되는 그날 가운데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나누고
0: 네.
1: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석 인사로 나누는 것들이 또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서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출석 인사가
0: 네.
1: 우리의 또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0: 자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신 분들 좀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꾸 이렇게 오해피데이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0: 오.
1: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속히 통일이 돼서 또 금강선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을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6089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한줄 남겨주셨는데
1: 네.
0: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1: 여수에서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먼저 촉촉히 적실 때 북녘 땅을 향한 사랑도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0: 네. 1419님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복음통일에서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중계동입니다 하시면서 550 성도님 저도 기도한다고 또 출서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일산에서도 또 포항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와 함께 남겨주셨어요.
1: 네. 아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와 6866님.
0: 네.
1: 아이들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복음 통일을 매번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기도하시는지.
0: 그러니까요. 이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일을 꿈꾸는 통일 네.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꿈꿔보시고 같이 기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믿음으로 통일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8291님도 문자 주셨는데

0: 네,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와 또 한 줄 기도 문자로 불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에서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극동방송을 들은 그 생생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더불어서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불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말 뜻은 뭐지? 하고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네.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하나가 오늘도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바로 보내주세요.
0: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고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1: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잖아요.
0: 네. 아니 그 문자로 이런 퀴즈 정답 보내실 때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세요. 틀리면 어떡하나. 이거 틀렸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막 그냥 거침없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자기야 자기야 이거 하나 더 사자 이거 이것도 사자 이것도
1: 여보 이렇게 오늘 왜 허양담 씁니까? 보너스 받았나요?
0: 아니 보너스는 무슨 아니 당신이 이것도 먹고 싶어 했고 저것도 맛있다며 그래서 보이는 김에 다 살려고
1: 아니 그렇게 허양 사다가는 우리 거짓걸 당하면 어떡해요? 가끔 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여보는
0: 아헤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폄하하시나?
1: 하기는 당신이 그렇게 허양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나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0: 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기나 하겠어?
1: 알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사요. 알겠죠?
2: 오,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러게요.
2: 막 허양 연락했으니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 또 물건 살 때도 막 허양 이렇게 막 담아내면 안 되죠 그거는
3: 맞아요 네.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허양이라는 북한 말
2: 네.
3: 무슨 뜻일지 오늘도 보기 드립니다
2: 자 우리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3: 거침없이
2: 거침없이 2번
3: 허무하게
2: 허무하게 갑자기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남편
3: 맞아요. 그런 분도 있으시죠.
2: 고민 없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까 정답 같은 거 보낼 때도 고민 없이 그냥 허양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허양 남자는 직진.
3: 그래도 될까요?
2: 저도 그걸 잘 못하기는 하는데. 자, 1번이
3: 거침없이.
2: 거침없이 2번.
3: 2번이 허무하게.
2: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기 뭐 네. 썸 타고 뭐 그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답게 허양 이렇게 네. 연락하고 하는 사람 여자분도 좋아하지 않아요?
3: 아 연락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2: 네.
3: 뭔가 이 눈치를 줘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2: 아하.
3: 그래서 허양이 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2: 좀 부담스러운 있다. 분들도 있다.
3: 그럴 수 있다.
2: 근데 저희에게 문자 주시는 거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3: 아유.
2: 여러분 허양 보내셔야 돼요.
3: 허양 보내주시면 네. 뭐 양껏 저희도 선물도 준비돼 있고
2: 저희도 선물도 그냥 허양 드리고 싶습니다.
3: 그러니까요.
2: 자 보기 1번이
3: 거침없이
2: 2번이
3: 허무하게
2: 자 정답 어디로요?
3: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2: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결단 2집 앨범 가운데 전해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잘생기 말합니다. 저를 장난 사람은 길러 잡혀서 사람들입니다.
5: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3: 네네.
5: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3: 네, 맞습니다.
5: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3: 네네.
5: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3: 네네.
5: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3: 네 맞아요.
5: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3: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저희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0: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네.
1: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0: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1: 네.
0: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1: 학교에서요?
0: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1: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0: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1: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0: 네.
1: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0: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1: 아,
0: 네.
1: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0: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1: 네.
0: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1: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0: 네, 네.
1: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1: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0: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1: 네.
0: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노라조의 노래를요?
0: 네.
1: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0: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1: 네.
0: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1: 러시아에서.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0: 네.
1: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0: 네.
1: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0: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1: 네.
0: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0: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얼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1: 네.
0: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0: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1: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0: 어떤 거 할까요?
1: 뭐 인사?
0: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1: 네.
0: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프리벳 미니아차붓 김준우 이사입니다.
1: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0: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0: 네,
1: 봐요.
0: 네.
1: 러시아에서.
0: 저는 좀 몇 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0: 네.

0: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0: 연인
1: 뭐
0: 사이에.
1: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0: 그쵸.
1: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0: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1: 네.
0: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1: 이제 하나님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1: 네,
0: 너는
1: 맞습니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1: 맞아요.
0: 존재고
1: 맞아요.
0: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신이 계시고
1: 네.
0: 이런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1: 네, 맞아요.
0: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1: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0: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따뜻했어요.
1: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0: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그럼
0: 불교도 있고,
1: 네네.
0: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1: 네,
0: 준비한대요.
1: 맞습니다. 맞죠.
0: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1: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0: 정말요?
1: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0: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것 받아오자고.
1: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왜 없었어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0: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1: 네.
0: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1: 아,
0: 많아요.
1: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0: 맞아요.
1: 비슷하다고.
0: 왜냐하면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십계명도 그렇고
1: 네.
0: 십계명 아시죠?
1: 알아요.
0: 그리고 찬송가
1: 네,
0: 북한의
1: 맞습니다.
0: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1: 네.
0: 반감이 안 드셨어요.
1: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0: 항상 어디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예,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그쵸. 진짜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담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양이라는 북한어 표현 정답은 21번 거침없이입니다.
0: 거침없이 그냥 막 그냥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렇게 물건을 그냥 막 담으면 어떡해요. 거침없이 담으면 어떡해요.
1: 아유, 근데 이렇게 허양 보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뼘 차이에 많으시잖아요.
0: 그럼요. 네.
1: 허양 보내주셔야 저희도 선물도 또 받아가실 수가 있고.
0: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길게 써야 돼요. 저는 뭐 딱히 할 말 없는데. 아니, 그냥 거침없이 정답만 딱 그냥 보내도 맞아요. 돼요. 허양 보내세요.
1: 그런 네. 분들도 선물.
0: 당연히 당첨 됩니다. 그쵸? 자, 1번 거침없이. 오히려 허양이라는 네.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더 경제적인데요?
1: 아, 근데 느낌은 거침없이가 더 뭔가 이렇게.
0: 아, 그렇긴 해야지. 네. 아,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는 허양 나가시고.
1: 아멘.
0: 예. 네. 믿음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허양 거침없이 보내주신 정답자들 가운데 저희가 당첨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1: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물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거침없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기회는 있으니까.
1: 맞아요.
0: 네. 내일 저희는 또 다른 당첨자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박기보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국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지방은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 다리는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 제물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 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위임식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들의 옷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회중을 회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 입구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그런 다음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주고 장식 허리띠로 에봇을 고정시켜 몸에 꼭 맞게 했다. 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앞쪽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달아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는 또 기름을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준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7장 28절에서 8장 1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우주선은 달까지 어떻게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로켓이 발사되면 목표를 향해서 곧장 직선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조금 다르대요. 우주선은 발사 순간부터 완벽한 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오차가 생기고 중력의 영향도 받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주선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방향을 수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는 거죠. 만약 우주선이 조금 틀어졌으니 아예 이제 끝났다 라고 포기하면 결코 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우주 탐사는요, 수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들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네, 그때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휴, 이제 늦은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넘어졌죠. 베드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 혹시 계획과 다른 길을 걷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목적지를 잃은 게 아니겠죠. 우주선이 수차례 방향을 수정하면서 달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듯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다시 방향을 잡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겠죠.

네, 시와 그림의 제일 대표되는 곡이죠. 항해자 듣고 왔습니다. 2시 이제 11분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고요. 저는 최정민입니다. 우주선은 달까지 한 번에 그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생기는 어떤 오차, 또 중력의 영향,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오차도 있고 어떤 영향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곧장 날아갈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그분께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시의 기쁨은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아, 또 누구와 듣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응원받을 일이 있거나 축하받을 일들이 있나요? 네, 그런 분들 계시면 문자로, 오늘은 제 생일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부터 좀 기운 빠지는 일이 있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알아주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자, 그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기운 나실 수 있도록 여름에 이거 타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조금 여러분들 가정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자, 여름에 이게 찬물에 타도 괜찮고 따뜻한 물에 타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거.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죠.

네, 아카펠라 옹기장이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2시 18분 지나고 있는 여기는 2시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림 퀴즈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그림 속에서 얘기하는 성경 속 단어를 맞히시면 오늘 여러분들께 김치 세트를 김치를 해먹기도 해요. 애매하고 사 먹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여러분들께 김치 세트를 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림 퀴즈는 어떻게 맞히실 수 있느냐. 네,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림이 환상 중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림을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림 보시려면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림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하나 갔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 문자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림이 말하는 성경 속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그 최종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 속에, 그림이 말하는 성경 속 단어가 뭘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모두 9330으로 받습니다. 그림이라고 먼저 지금 문자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림.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잘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림, 그렇죠.

그렇죠. 2753번님처럼, 자, 9360번님처럼, 2784번님처럼, 9747번님처럼, 그 림이라 보내면 링크가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 림, 잘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 저희 프로그램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에, 그림 속에 단어가 뭘 뜻하고 있을지, 성경 속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맞춰주시면 잠시 후에 선물 받으실 분도 문자로 소개해드리겠죠? 자, 먼저 그림 보내주신 자의 사랑 듣고 오자.

도저히 멘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맞히신 건데 네, 좀 엘가나가 아닌지 듣기만 했는데 그림 퀴즈를 하셔서 오래 봅니다. 엘가나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먹는 그림이 나오니까 양식도 나오고요. 금식도 나오고요. 과식도 나오고요.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연 끝나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정답은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딱 한 분. 이렇게 어렵나요? 네. 이 찬양을 좀 더 듣고 도저히 아니겠다 싶으면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로 다양한 오답들이, 네. 자, 탐욕이라고 방금 문자가 왔어요. 4633번님, 그거 아닙니다.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정답인 이건요, 소년 다윗이 자란 고향이죠. 예, 소년 다윗의 고향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 다윗이 바로 이 마을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돌봤죠. 예,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데, 선지자 미가가요, 이 작은 마을에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래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래도 베드로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자, 4356번님, 베드로 아니고요. 제가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확한, 좀, 이곳의 이름, 이 마을의 이름은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의 집. 그리고, 아까 그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 그래. 이 정도면 다 알죠?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김치 드실 분들 두 분을 알려드릴 텐데, 예.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예. 그리고 천사,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찾는 곳이고,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곳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왔던 곳.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확신하죠? 네,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자, 네 글자.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요즘에 그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서 이 방송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천국은 마치, 이거 들려드리고, 지난주부터 성경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듣고 와서 정답과 정답자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직 그림 문제를 못 보셨다. 그림이라고 먼저 9330번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정답인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0: 식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성경의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꽃과 나무, 열매와 향기로운 식물들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식물의 특징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은 어떤 식물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식물을 성경에 담아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식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성경의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겠는데 오늘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이신 오기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2: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식물들 조금만 알아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나무들을 좀

0: 풀어보니까 감람나무로 번역된 게 올리브나무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종려나무로 번역된 게 대추야자나무, 그리고 살구나무로 번역된 게 아몬드나무,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뽕나무로 번역된 게 돌무화과나무로 제대로 우리가 알수 있겠다, 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주 차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이 백향목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나무예요, 백향목이?
1: 백향목은 사실 구약에만 75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과 상록교목입니다. 늘 푸른 큰 소나무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이 나무를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레바논 산지 기온이 낮은 해발 약 1500m에서 200m 사이에, 2000m 사이에 자라는 몸통이 굵고 높게 자라며 가지는 수평으로 넓게 뻗어 이 외관으로 인하여 사람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형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름다움, 장대함, 위엄과 명성을 언급할 때 인용된 나무입니다. 백향목도 한자어 명칭인데요. 백향목의 백자가 침엽수를 뜻하고, 백향목은 향기가 나는 침엽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식물은 레바논 삼나무입니다. 레바논 국기 중앙에 그려진 나무가 백향목이기도 합니다.
0: 아, 이 레바논 국기 중앙에 그려진 나무가 백향목이었군요.
1: 예.
0: 백향목은 이 백자가 침엽수를 뜻한다고 하고, 그래서 향기가 나는 침엽수란 뜻이 이제 백향목인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향목을 위엄과 영광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을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도 이 백향목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예,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금강송으로 궁궐을 짓는데 사용한 것처럼 소나무는 아주 중요한 건축재입니다. 나무에서 향기로운 수지가 나오며 또한 잘 썩지 않아서 내장재, 선박재로도 사용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두로에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수입하였습니다. 사실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 나무를 수입해 왕궁과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페니키아인들은 이 나무로 겔리선을 만들었는데 겸한 뱀니다. 지중해를 제패해서 한때 로마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 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겠네요. 그렇죠.
1: 네.
0: 네. 그러면 이 법궤하고 성막 만드는 데 사용된 시딤나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나무예요?
1: 우선 시딤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 말입니다.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딤나무라고 하면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헬라어의 아카시아라는 뜻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시딤나무의 종류가 한 7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중두 종류의 나무가 사막이나 또 와디 이런 데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상층부가 평평해서 우산 가시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막 여행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1년 강수량이 40mm 정도 에서도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랍니다. 생존력이 아주 강해서 오래 사는 나무이고 4월에 노란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립니다. 이 꼬투리는 초식동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주로 화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목재나 공예품으로도 사용됩니다.
0: 자, 그러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시딤나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재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죠?
1: 예, 나무의 성장이 매우 느리고 따라서 아주 단단하고 하부가 곧게 자라는 이 나무는 성막과 법궤를 만드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 즉 시딤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극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소중한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0: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척박한 광야에서 오랫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 나온 이 목재는 최고의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볼품없는 나무가 장인의 손을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는 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1: 이야, 이 얘기는 정말 저희가 와닿는 게 있네요. 척박한 광야에서 그렇게 버틴 그 연단을 거친 그 나무가 결국 최고의 이제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인의 손을 통해서 만지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나무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0: 네. 이 나무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1: 예.
0: 이런 내용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참 이런 내용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알고 있는 게 시딤나무예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시딤나무.
0: 조각목은 중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고요.
1: 예.
0: 시딤나무는 유대 땅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식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성경이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오기환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상쾌한 찬양 듣고 왔습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2시의 기쁨입니다. 와, 성경 속에 정말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아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시죠? 네, 지난주부터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 자, 523번께서도 앞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 법궤가 생각날 것 같다고 연락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도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야,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을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림 퀴즈가 하나 나갔는데, 그림 퀴즈의 정답은 바로, 그래요, 그거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이 정답이었습니다. 베둘레헴. 네. 자, 9660번께서 천안에서 세종 딸 집에 출장 와서 설거지, 청소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셨고, 딸이 약국을 하시나 봐요, 따님이. 그래서 국동방송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엘림 약국이라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자, 9137번님은 떡의 집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앱으로 서울에서 듣고 계시다고. 자, 그리고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요. 천국은 마치 넌센스로 전도사님께 질문하더라고요. 천국은 몇 월이요? 마치 4월. 아이고, 딸들 예쁘네요. 자, 9418번님. 자, 쉬우면서도 어렵구만요. 2784번님. 그래도 정답은 마치셨고. 자, 그리고 2753번님도, 네, 피디님 센스쟁이, 예,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이 정답이었습니다라고 또 정답을 보내주셨죠. 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분들 중에서,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바로 이분들이시죠. 세 분입니다. 자, 6418번님, 1278-7779.

네, 사랑 이야기 주님의 숲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 봉사하러 오시는 저희 방송사의 운영위원분들이 계세요. 매주 수요일이 정해진 시간만 되면 이 방송사를 찾아오셔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고 계신데요. 저분들이 뭐큰걸 바라해서 이곳에 와서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좋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극동방송이 참 귀해서 저렇게 오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티도 안 내고 오셔서 조용히 청소만 하시다 가거든요. 매주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지 어때야 되는 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요. 나도 그러고 싶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그런 마음, 그런 여유, 그런 사랑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 보고 세상 볼땐 만족함이 없죠. 오늘 이 찬양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커스 워십,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빠르게 왔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1390번님께 1390번님께 바로 제가 찬양 부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높은
1: 곳을 향하여
0: 거기까지요?
1: 날마다 나아갑니다.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0: 정차 됩니까? 정차?
1: 정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0: 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말씀을 예. 안 하시길래 처음에는 전화가 연결 안 되는 줄 아는 안전 운전 하시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자, 우리가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390번님 아, 통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390번님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차하기 힘든 분은 도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곡이 날아갔어요, 하나. 다른 곡으로 해야 되네, 또. 자, 다른 분.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도전을 좀 해주십시오. 통화를 할 수 있는 분. 자, 이번에 다른 분.
2: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
2: 아니에요.
0: 예수로 나.
2: 예,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불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0: 할렐루야
2: 아멘.
0: 자, 근데 꼭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아니시죠?
2: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네, 아닙니다. 네.
0: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2: 아니, 누군가 없어요.
0: 없어요?
2: 네.
0: 어디 계세요
2: 예,
0: 지금?
2: 조수석분이라 그래요.
0: 어, 어디세요 지금?
2: 네요, 지금. 집 앞에서 공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아, 공원에서 지금 산책 중이시구나.
2: 네네네.
0: 어디 공원이세요? 아, 어느 지역이세요?
2: 저기 평택 지재역이 지재동이에요.
0: 평택.
2: 아, 지재동.
0: 기계, 무슨 동이요?
2: 지재동.
0: 기재동, 평택 기재동. 네네. 기재동 네네. 공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을.
2: 네, 너무 새끼가 너무 애청자라.
0: 어.
2: 아, 늘 뭔가를 해보니까. 거기를 뭔가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이제,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0: 예.
2: 아, 추천할 만한 사람 넣고 해서,
0: 네.
2: 늘 그냥 열심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8898번님 같은 분 한번 전화 연결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됐네. 아,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해보고 싶어서.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나 누구, 네.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다?
2: 네, 저는 평택 동산교회 섬기는 김은혜 권사라고 합니다.
0: 평택 동산교회요?
2: 네네.
0: 평택 동산교회 김은혜
2: 권사요.
0: 권사님.
2: 네.
0: 아, 이름이 참 은혜롭네요, 권사님. 본명이 있습니까?
2: 네, 본명입니다. 저희 예. 친정 어머님이, 예. 괜찮은가요? 예.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저를 가져주셨을 때, 제가 막내인데,
0: 네네.
2: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성별 구별이 안 되니까,
0: 예예.
2: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혜라고 짓겠다고 하셨대요.
0: 예.
2: 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0: 그렇구나. 한참 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2: 네네.
0: 아마 첫 번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 권사님 첫 번째.
2: 아, 근데 너무 꿈만 같아서 이게.
0: 꿈만 같아요? 전화 연결된 네. 게. 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기억나는 선물.
2: 아, 기억나는 선물은 되게 많지만,
0: 네.
2: 그냥 피디님 목소리하고 통화하는 게 선물인 것 같은데.
0: 아,
2: 제가
0: 어휴, 감사합니다.
2: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얼굴 좀 막 찾아보고 일부러.
0: 아, 그랬어요.
2: 저희 남편이랑 둘이, 역시.

0: 우리가 목소리 정도하고 너무 좀 똑같다 막 이래가지고.
1: 아유 그래요.
0: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해요. 또 이렇게 잘 맞아주셔서 그래도 네? 드려야죠. 제가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그러시면 꼭 주시게 되면 그냥 나 그 뭐지?
1: 네.
0: 그 유산균 있어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네.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혼자 있어요? 남편은 옆에 안 계십니까?
0: 남편이 일하러 갔죠.
1: 남편 일하러 갔고 남편도 애청자신가 봐요.
0: 제가 처음엔 저만 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차를 타다가 네.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가니까
1: 예, 예.
0: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오늘 목동 방송인데 자기가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1: 예.
0: 그 뒤부터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1: 열렬 애청자로. 야.
0: 네네네.
1: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편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0: 네, 저희 남편
1: 뭐라고 그래서, 불러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뭐라고 부릅니까?
0: 저는 그냥 여보 자기야 이렇게
1: 여보 부르는데, 하면서 여보한테 지금 네. 한번 하세요.
0: 여보,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 여보 사랑합니다.
1: 와 우리 권사님. 남편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0: 아 남편은 와. 제가 예. 어찌됐든 너무 저 신앙생활을 예. 늦게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1: 남편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 예.
0: 사랑한 저한테 너무 부족한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배필을
1: 예.
0: 하나님 만나 계신 것 같아요.
1: 이야, 남편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예. 정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극동방송,
1: 예, 네. 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네. 예수로 나의
0: 구주 삼고, 생명과 아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1: 감사합니다 권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

0: 문용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 연결하기 위해서 1절만 들었어요. 3시 12분 지나고 있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도전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딩동댕 좋은 선물 받습니다. 방학생이고 무교생이고 뭐 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도전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여기서 바로 생방송 중에 이 전화번호가 제 앞에는 뜨거든요. 그 전화로 바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제가 또 부를지.
1: 네, 안녕하세요.
0: 마음
1: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0: 예.
1: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있었는데

0: 전화가 오네요.
1: 저 처음 걸었는데?
0: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1: 예. 그렇죠.
0: 근데 전화.
1: 예.
0: 근데 전화를.
1: 네.
0: 전화를 거시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1: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제가.
0: 예, 그러니까요.
1: 예, 그렇죠. 그냥 지금 네네. 문자 보고 제가 바로 네. 전화를 한 거예요.
0: 아, 그러셨구나.
1: 예, 빨리 받으신 아,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옆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0: 라디오는 지금 휴대폰으로.
1: 아,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으로 네.
0: 휴대폰
1: 업로드 꺼주시고. 아니요, 이제, 예, 그냥 옆이 지금 안 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끄다가 또 통화도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0: 네.
1: 울산이시죠?
0: 네네.
1: 울산이라고 지금.
0: 네네네.
1: 네.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0: 네. 저는 울산에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1: 네.
0: 이제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지금 평신도로 서현교회, 울산 서현교회.
1: 서현교회?
0: 네네.
1: 울산 서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0: 아니,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1: 예.
0: 평신도 사역하고 있어요.
1: 아, 다른 데서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 울산 서현교회는 평신도로 오셨다고요?
0: 네네네.
1: 그래요. 평신도.
0: 나이가 그럼, 좀 있어서.
1: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신도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0: 네네네.
1: 계시는군요.
0: 네네.
1: 집사님, 권사님.
0: 네네.
1: 둘 중에.
0: 집사로
1: 집사님.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네. 평신도 사역하고 예. 있어요.
1: 성함도?
0: 이서연입니다.
1: 이서연.
0: 서연.
1: 이서연 집사님이 서현교회를 다니시네요?
0: 네, 서현이고요.
1: 예.
0: 서연이고요.
1: 아, 이서연 집사님.
0: 네네네.
1: 어떻게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어, 좀 됐죠. 됐고,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평일에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듣고.
1: 네. 어르신들에게 이 방송을 듣게 하는군요.
0: 오래됐죠. 예, 예, 예.
1: 야.
0: 다시 듣고.
1: 예.
0: 또 이제 복음 전하고.
1: 네.
0: 또 오전에는, 오전 오후로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울산극동방송.
1: 네네.
0: 그 소망의 기도, 그거 계속 같이.
1: 어,
0: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1: 네네.
0: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1: 야
0: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0: 계속, 예, 계속 그렇죠. 뭐.
1: 지금도 옆에 어르신들 계세요, 그러면요?
0: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주무시고 있고 운동을 산책을 해요.
1: 아.
0: 그러면은 이제 운동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면
1: 네네.
0: 두 바퀴 이제 공원을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1: 그렇구나.
0: 제가 이어폰으로 안 듣고
1: 예, 예.
0: 계속 들려드리는 거죠.
1: 오케이. 아까 대상자라는 분은 전도 대상자 말씀이신 거예요?
0: 어, 제가 일하는 요양 대상자죠.
1: 아, 그 대상자.
0: 예,
1: 거기에
0: 예.
1: 이제 다
0: 어머니,
1: 이제 어떻게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 믿는 분?
0: 안 믿고 계셔요.
1: 안 믿는 분들도.
0: 근데 계속 이제 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1: 네네.
0: 어,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앞에서 목사님하고 하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 이제 이렇게 만나면 화요일마다 이제 만나면은
1: 네네. 예.
0: 저번에도 영접시키고.
1: 예.
0: 어, 또, 아, 기도해드리고.
1: 예.
0: 계속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1: 와, 아우.
0: 그렇게
1: 진짜
0: 하고 있고.
1: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극동방송을 정말 그분들에게 당연히.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전도의 네.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 네. 계속
1: 오늘
0: 그렇게 예, 하고 있어요.
1: 우리 이서연 네. 집사님 앞으로 계속 애청해주시고, 우리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0: 아, 선물.
1: 오늘 찬양 잘 맞춰주셨는데.
0: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1: 죄송한데 저희가 게장이 지금 잠깐 중단돼가지고.
0: 아, 떨어졌구나.
1: 네.
0: 아, 그러면은 아, 아무거나 기억이
1: 아무거나.
0: 안 나네 갑자기.
1: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유산균.
0: 유산균.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유산균 네. 선물로
0: 아,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1: 계속 애청해 주시고 네. 울산에 있는 그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네. 잘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꼭 네.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마음 속에
0: 근심 있는 사람
1: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제가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딩동댕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구누군지 몰라요. 막 도전이라고 지금 엄청 문자가 와 있는데 그냥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0: 할렐루야. 아 이거 좀 방학생한테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쉬웠어.
1: 아, 너무 쉬웠죠? 감사해요.
0: 쉬웠죠? 예.
1: 네.
0: 자 우리 2021번님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 예. 그 군인 병사들을 전도하는 사역하고 있는 맹호 교회 다니는 박인영입니다.
0: 와. 와, 맹호 교회.
1: 너무 좋아요.
0: 맹호 교회 박
1: 네, 맹호 교회.
0: 예, 박인영 님.
1: 네.
0: 박인영 님.
1: 어, 와, 너무 좋다.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장교나 부사관이십니까?
1: 저는 부사관 가족이고요.
0: 예.
1: 여기에 교회가 꽤 몇십 년 오래됐는데.
0: 예, 예.
1: 그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0: 예.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0: 예.
1: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0: 야.
1: 지금 막 굉장히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0: 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사관이시군요.
1: 네, 맞아요.
0: 오.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1: 저희 부대 밖에 지금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0: 네.
1: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대 안에 있고 저희는
0: 네.
1: 좀 사단 규모의 큰 교회라서
0: 네네.
1: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 현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0: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밖에
1: 부대 있는 안에도 거? 있고 밖에도
0: 있습니다. 밖에도 있고 맹호 교회가
1: 네. 네.
0: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1: 맞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0: 저도 사실은 군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군 교회 군 가족으로 그 영내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군대 안에서는 한 가정이 예. 있는 교회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0: 네.
1: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이 오래돼서
0: 네.
1: 20대 때부터 이렇게 병사들을 사역하려고
0: 네네.
1: 들어오시는 그 군인 가족분들이 지금 80대가 되신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0: 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1: 네.
0: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실로암으로 했거든요.
1: 아, 네.
0: 군교회에서 어떻게 또 실로암이 걸리네요.
1: 난리 나요. 군교에서 실로암 나오면 난리
0: 그러니까요.
1: 납니다.
0: 와, 거기에서 이제 우리 네. 정말 그 우리 장병들
1: 응? 네.
0: 거쳐가는 장병들에게 잘 해주면서 이제 교회 네. 집사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박인영
1: 네,
0: 집사님. 그렇죠?
1: 네.
0: 이야, 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라에도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나
1: 네.
0: 교회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갔었어요. 그때 뭐 세례 받았어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요.
1: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0: 네네.
1: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여러

0: 여러 가지로 모색하긴 하는데 네. 청년들이 군교회에서 뭐 이렇게 외박이나 이런 걸 타려고 이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예. 그게 사회로 나와서 교회로 또 이렇게 사회로 뻗어가는 인원은 5%라고 했나 굉장히 그러니까요. 적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도 네. 제가 네.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군대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0: 맞아요. 희망이 있어요. 한영원 보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옛날에 네. 문턱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다시 인도하기가 쉬워요.
0: 네. 아유 감사해요.
1: 박인영 집사님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네. 일꾼이고 똑순이로 사역하실 것 같아.
0: 목소리만 큽니다.
1: 와 교회에서 진짜 아주 진짜 정말 활동을 잘하실 것 같고
0: 아유
1: 우리 장병들이 잘 따르는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선생님도 하고 계시나요?
0: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냥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 여전도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옛날부터
1: 네.
0: 막
1: 네네.
0: 그 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소질 걸고 밥을 다 해서 먹이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여전도에 그 밥팀으로 맹호교회가 간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사들이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거에서 아마 예.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1: 할렐루야네요. 와 네. 말씀도 네. 잘하시고 자 우리 박인영 집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또 불러드릴까요?
0: 네 한 번만요.
1: 자 소곱창 유산균 네. 김 세트.
0: 소곱창 주세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네. 소곱창.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0: 아,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1: 좀 애청자로 좀 듣고 계시는 분 같은데, 어디.
0: 네.
1: 거기 교회에서 그 군 내에서도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0: 여기에서 저녁 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고,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박인영 방송 탔다고 막 많이 말씀하시고.
1: 경기도 가평. 맹호교회
0: 네,
1: 박인영 집사님 아는 분 예
0: 네.
1: 반가움에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0: 네. 고맙습니다.
1: 방송 탔다고 네 주일날 꼭 아는 체 좀 해주시고 너무
0: 네.
1: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극동방송 3개라 많이 네. 알려주시고 전도
0: 네,
1: 대상자들 있으면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어두운
0: 밤에
1: 깜깜한 자, 이 노래 실로 많이 부르십시오. 맹호.
0: 감사합니다.
1: 화이팅!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실로암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우, 맹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실로암을 했어요. 딱 맞았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맹호부대 있어요. 우리 0829번님 막 이런 분도 있고. 야, 자,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앞에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샵

0: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 방학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맞춰보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왔어. 내가 맞출 수 있어 하시는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하면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좀 써주시면은 예, 제가 거의 전화를 드리니까요. 자, 그 방학생들도 기다리면서 자, 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 자, 이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9635번님.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할까? 받자마자 제가 찬양 불러요.
1: 여보세요.
0: 슬픈 마음.
1: 잘못 들었습니다.
0: 슬픈 마음인.
1: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아니, 갑자기 생각이
0: 슬픈 마음 있는
1: 마음 있는
0: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결되면은 막 머릿속이 하얘지죠?
1: 네, 그러네요. 아까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왔는데.
0: 네, 자, 본인 소개
1: 아까,
0: 가능합니까?
1: 제 본명은 안 하고요.
0: 예.
1: 시흥동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0: 네.
1: 이요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흥 동산교회.
1: 네네.
0: 언제,
1: 아까는 평택 안상교, 동산교회 나오던 것 같은데.
0: 예, 그쵸.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시흥에 계시는.
1: 안산동상교회에서 분립된 시흥동상교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9635번님?
1: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0: 예.
1: 아까 나왔던 은혜 권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0: 나는 언제나 전화 연결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탁 됐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수백 명 가운데서 그냥 제가
1: 네네.
0: 탁 그냥 했는데 딱 됐어요.
1: 제가 오늘은 격하게 도전, 도전,
0: 아, 그, 여러 번 보냈어요?
1: 도전입니다. 네.
0: 그랬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아, 이분 한번 할까 했는데. 자, 우리 9635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어떤 선물?
1: 선물도, 선물도 주세요. 저 어떤 선물 있는지 잘 모르는데.
0: 아, 애청자시라면서. 모르세요?
1: 아니요.
0: 예?
1: 예, 아니, 그래도 헷갈리네요. 액세서리도 있고,
0: 예.
1: 뭐, 별거 다 있긴
0: 그러니까 별거
1: 하던데,
0: 다
1: 갑자기
0: 했는데. 자,
1: 생각이 안 나네.
0: 소곱창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저 유산균
0: 아, 오늘 유산균 잘 되네요.
1: 네.
0: 극동방송은 오래전부터 들으셨다고요?
1: 거의,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이게 고정 채널로 듣고 있었고요.
0: 예.
1: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손녀가 있는데,
0: 예.
1: 손녀 앞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요.
0: 오.
1: 네, 그래서
0: 극동방송
1: 또한,
0: 들으면서 뭐가
1: 네.
0: 제일 좋으세요?
1: 늘상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많은 날 중에 제 이렇게 마음을 되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던가 또
0: 네.
1: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간증들 들으면서
0: 네,
1: 기도하게 되고
0: 예.
1: 오래 한참 전에 들었던 건데 그 내가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0: 네.
1: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0: 네.
1: 매번 은혜 받고 있어요.
0: 특히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구나. 예.
1: 네네네. 큐티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9635번님,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극동방송
1: 네.
0: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잘 사용해
1: 시흥
0: 주십시오.
1: 동상교회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0: 목사님 뭐라고요?
1: 목사님 최고라고요.
0: 아, 목사님
1: 설교가 너무
0: 최고라고.
1: 쏙쏙
0: 아,
1: 들어와서요.
0: 목사님 자랑 좀 해보세요. 성함 얘기하면서.
1: 담임 목사님.

0: 김혁수 목사님이시고요.
1: 예예.
0: 안산동상교회에서 분립돼서 오셨고요. 지금 매주 설교가 은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근데 매주 설교가 너무 은혜되고요.
1: 네네.
0: 저희 가족들이, 저희 이렇게 제 밑으로 딸들이 있는데, 이제 네.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늘 헤매고만 다니고, 시간은 길긴 했지만, 근데 거기 시흥동산에서 안착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딸의 가정이나 저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1: 네.
0: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도 저희 목사님 분이실 거예요.
1: 진짜 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예.
0: 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성도가 오고 있고요.
1: 예예. 예.
0: 우리가 교회를 좀 밀어서
1: 예.
0: 이렇게 옆으로 벽을 밀어서 넓히자고 할 정도로 성도가 예. 매주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0: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슬픈
0: 마음 있는 사람
1: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고맙습니다.

0: The Light Worship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이었죠. 3시 35분입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앞부분 살짝 찬양합니다. 살짝 찬양해서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방학생들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왔네요. 방학생들도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우리 방학생 맞춰야 되는데.
1: 방학생.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후 소리.
0: 이 중요한 시기에. 아, 통화 중. 다시 한번요. 7948번님 제가 지금 전화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었.
0: 아, 통화 중. 아쉽습니다. 다른 방학생. 다른 방학생.

0: 안녕하세요.
1: 예수 사랑
0: 가심은
1: 거룩
0: 가심 받을 때.
1: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운전 중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1: 지금 3년 방학생인데 도전하셨네요?
0: 아, 네네.
1: 3년 방학 본인 맞죠?
0: 네네.
1: 그렇죠. 3년 정도면은 예수 사랑하시면은 아시죠. 그렇죠?
0: 네네.
1: 어느 지역이십니까?
0: 여기 전남 무안입니다.
1: 전남 무안.
0: 네.
1: 오.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극동방송은 제가 2018년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1: 교회
0: 들었어요.
1: 다니면서
0: 네.
1: 2018년부터 한 7,
0: 네.
1: 8년을 그럼 아니지. 한 5년 정도?
0: 네네.
1: 5년 정도 다니면서 듣게 되셨고, 5년 다니다가 이제 3년 방학했네요.
0: 네네.
1: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금 듣고는 계시는군요.
0: 네, 제가 항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1: 네네.
0: 자가용이나 1톤 트럭에 항상 들고
1: 들고
0: 다닙니다.
1: 다녀요. 무안에서 그럼
0: 네.
1: 농사 지세요, 지금?
0: 네네.
1: 목포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0: 네네.
1: 아,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어떻게
0: 감사합니다.
1: 3년 방학은 5년 다니다가 좀 바쁘셔서 지금 방학 중이세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 예.

0: 그 이런 관계 때문에.
1: 아, 관계 때문에.
0: 네네.
1: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도전을 해주셨는데.
0: 네.
1: 진짜 도전. 하나님께 도전, 교회에게 도전. 응? 가보는 거. 네. 한번 도전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도전이라는 네.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0: 네네.
1: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분은 통화 중이었고. 들었죠?
0: 네.
1: 2656번님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0: 네네.
1: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손짓하고 계시니까 혹시 네.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0: 네.
1: 목포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네.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서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1: 아니면 다시 그 교회를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1대1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네.
1: 예, 알겠죠?
0: 네.
1: 자, 일단은 전화 연결되고 예수 사랑하심은 연결했으니까요. 선물 네.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선물 중에서.
0: 저는 뭐 유산균 하겠습니다.
1: 유산균 오늘 유산균. 아유 유산균 오늘 네. 잘 되네. 자 유산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0: 네네.
1: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죠? 전화 연결하는 것도.
0: 네네.
1: 전화 연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 전화 연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0: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
1: 용기가 안 나서 네, 오늘 도전 잘 해주셨어요.
0: 네. 네.
1: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전남 무안에 계시는 2656번님.
0: 네.
1: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드려서 네.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1: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 많이 불렀었나요? 5년 동안 교회 다니실 때?
0: 네네.
1: 이 후렴구 가사 아시죠?
0: 네.
1: 날 사랑하심.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2656번님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하나님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0: 네.
1: 그래요. 자, 저희가 전화 드리겠고요. 저희가 네.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로 네.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0: 네. 자, 감사합니다.
1: 예수 사랑.

0: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통화만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화만 더 해볼게요. 자,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그냥 묻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해서 앞부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셔서 자, 한 분 더 방학생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8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가요.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0: 아, 이분 아까 통화 중인 그분인 것 같은데. 어, 오늘따라 길게 통화하시네요. 자, 또 다른 분. 자, 마지막에 통화하겠습니다.
2: 네, 여보세요.
0: 참. 참아.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참아름. 운전 중이십니까?
2: 네.
0: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운전 중이시고 못 맞추셔가지고. 자, 다른 분.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7675번님.
3: 예, 안녕.

0: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7675번님 운전 중 아니시죠?
1: 예, 1시간 전부터 차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0: 주차시켜놓고 오늘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1: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0: 방학생 맞아요?
1: 제가 하나님께 그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예. 있었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0년 방학인데 오늘 예. 꼭 전화 연결이 되고 싶으셨군요.
1: 그 전에도 계속 방송은 듣거든요, 새끼라를.
0: 예예.
1: 계속 도전 문자를 보내, 아니, 방학 문자를 보낼까 하는 망설임을 많이 하고 못했죠.
0: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싹 문자로 보내셨어요.
1: 예예. 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675번님 선택하셨고 딱 예. 준비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1: 그렇지 않아도 예. 두 분 전화 안 받으시고 한 분 운전 예. 중이라 혹 나한테까지 오나 했는데 왔습니다.
0: 자, 우리 7675번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1: 예예.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그 간절한 예.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675번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자, 우리 예. 선물 뭐 드릴까요, 7675번님?
1: 제가 항상 생각했던 선물이 속옷

0: 소곱창 알겠습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전주입니다.
0: 전주세요. 예. 자, 우리 7675번님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전주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자, 참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곡 전하면서 오늘 도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전화를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김인수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아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

러시안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

0: 소개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진리 하나를 들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탁월한 진리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한결같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냐 하면 단지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은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신이 단지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고는 잠시 인간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언가가 사람에게 훅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용되어진 육신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살 덩어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로 친히 들어오셔서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잠시 신이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수월할 텐데 우리가 영화에서나 자주 그런 이야기들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받아들이기 수월할 텐데 영적인 존재가 아예 물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신 것일까요?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결국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구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사들보다 못한 자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이런 말인 것이지.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죠.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을 이런 말인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었는가? 많은 사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에 종된 우리들을 이제 더 이상 어떤 속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피조물이 되기까지 하셨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비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민망하고 듣기 불편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민망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자신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셔야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원어 성경에는 11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 조금 어렵죠?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졌을 뿐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닌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녀야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어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닌 자는 결코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질 때에 비로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깔려 있는데요. 대표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하였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인간의 대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모든 인간이 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자의 원리,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별히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않으셨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한결같이 영원토록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100% 인간이 되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래 온전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온전케 되어지는 이 과정에 참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이 100%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서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부모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을철의 수확의 기쁨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땅을 갈고 식물을 가꾸고 돌보고 또 풀을 뽑아 주어야지만 한낮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이치가 그런 것이지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범죄 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수고해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친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마침내 결실하게 한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소원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방 받은 분이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코인 이런 것에 본인 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쏟아부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법이 없어서 나라의 도움을 얻고자 복지과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은 겪지 않으면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실 청년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대 사람들이 고난은 겪지 않으면서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점점 더 편한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겪지 않으면서 열매는 취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이는 결코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것.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 고난을 겪어야지만, 고난을 통해야지만 온전히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어떻게든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인내할 때에 마침내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인내하고 버틸 때에 마침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준비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피하는 것도 아니라 주저앉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든 인내하고 버텨내서 온전히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 뭐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고난 앞에서 나는 허덕이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엇 하는가? 예수님 내 고난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고난의 길, 최고 고난의 절정의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2장 끝에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예수님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것도 최고 절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시험 받는 자들,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 아니라 고난 당하는 우리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인내하고 마침내 그 고난으로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시이지 않습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발자국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자신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 왜 저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 도대체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고 말씀을 하죠.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안으셔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요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적지 않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장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던 그런 고백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때로는 나를 품에 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그 어려운 순간들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따라 나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참 단 한 순간도 편히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그러게 우리 예수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

0: 보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니라 나 혼자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에 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수렁과도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가강의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1회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8화 날 부르시는 음성
2: 일제시대 함경도에 전설적인 전도자가 있었다. 바로 김계안. 본래 그는 불교 승려였다. 가난 때문에 일찍이 출가해 승려가 됐는데 명산을 찾아다니며 수도하는 걸 즐겨했다.
3: 이야, 날씨 한번 참 좋구만. 이러는 날에는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우니 보시도 넉넉하겠구만. 마하반야 바람이 파신경 관제제
4: 아이고 스님 오셨네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 좀 부탁드려요. 아니 글쎄 지난번 다녀가신 뒤로 우리 아들내미 꿈에 부처님이 나오셨지 뭐예요.
3: 그래요?
4: 예, 이번에 합격 소식이 있으려나 봐요.
3: 아주머니께서 쌓으신 덕 때문이지요.
4: 아이고 예. 제가 딱히 드릴 건 없고 이번에 수확한 햅쌀이에요.
3: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부.
5: 어머, 스님, 계안 스님,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저기 저 세 번째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3: 네.
5: 이따가 잠깐 들려서 식사 좀 하고 가셔요. 네?
6: 아, 무슨 소리요? 이 마을에 오시면 늘 우리 집에 모시는 거 몰라?
5: 아 매번 그쪽으로만 가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 좀 오시라고.
3: 예, 저기 빨간 귀하집 말씀하시는 거죠?
5: 맞아요. 우리도 훌륭한 스님 오셨을 때 우리도 덕 좀 쌓아야지.
6: 하여튼 욕심은 이미 땅도 사고 잘 살면서 뭘 그게 어? 더 잘 달라고 그래?
5: 잘 되긴 뭐가 잘 돼. 아무튼 이따가 꼭 오셔요.
3: 예, 고맙습니다.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
2: 서로 모시고 가려는 스님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종섭. 그는 유학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7: 스님, 목탁 소리가 참 맑고 좋습니다. 멀리서 들어보니 수도하신다고.
3: 네, 여기 저기 다니며 수도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사님은 아닌 듯하고 혹시... 유생이신가요?
7: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 뭐 저도 한때는 경서를 베끼고 도를 논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따릅니다.
3: 아, 예수? 그럼 기독교 신자시군요. 듣자하니 꽤 많은 유생들이 유학을 중단하고 예수를 따른다던데. 그래도 중단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7: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 참 진리를 발견해서죠.
3: 아, 그러시군요. 새로운 도라.
7: 스님은 도를 잘 아십니까?
3: 도를 안다고 말하는 순간 도에서 멀어지게 되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걷는 중이고요.
7: 그렇군요. 그럼 그 걸음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3: 초면에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하시는군요. 아마 제 어지러운 마음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아, 그렇군요. 자유. 저는 이미 만났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요.
3: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뿐일 테니까.

0: 그럼 스님은 자기 말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가요? 혹시 다른 누군가의 말은 들어본 적 없는 겁니까?
1: 개아는 눈빛이 흔들린다.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날선 싸움이었다. 먼저 고개를 돌리고 마는 김계안.
2: 난 보시를 받으러 마을에 들어왔소. 말장난 여기까지 하십시오.
0: 그러시지요. 아, 저 스님. 스님도 언젠가 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요.
2: 나무아미타불.
1: 겉으로는 웃으며 헤어졌지만 개안은 기분이 나빴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분이 나빴던 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한 그의 태도였다.
2: 뭐?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내가 수도한 세월이 몇 년인데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근본도 없는 사람 같으니 나도 참 한 사람 말에 이렇게 속까지 끓이다니 아직 멀었군 멀었어.
1: 모든 것이 자신의 수행부족이라 생각한 그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향했다. 수행과 기도를 통해 단단한 내면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 벌써 100일이 지났다. 눈 감고 귀 닫고 세상 번뇌 한올 터내내는 게 쉽지 않구나. 처음엔 생각이 시끄러웠고 나중엔 생각이 말랐고 끝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래, 깊은 고요. 비로소 진리 속으로 들어간 거야. 긴 침묵은 부처님의 자비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이 그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건 뭘까? 말도 없고 빛도 없고 길도 없는 것처럼. 경전을 외워도 메아리 없이 흩어져 버려.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왜 텅 빈 바람만 돌아오는 것 같지? 부처님, 당신은 늘 말이 없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까?
1: 하산을 준비하던 그의 머리 위로 짙은 구름이 몰려온다. 순식간에 하늘이 검게 물들고 천둥이 산맥을 갈랐다. 땅을 내리치며 분노하듯 거센 비가 세차게 내렸다.
2: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하신 건가? 그래, 불경을 외우며 내려가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하지만 기도는 빗속에 묻혔고 두 손으로 꽉 쥔 불상은 자꾸 미끌거렸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이 두려움 속에 홀로 있다는 것을.

0: 발이 미끄러지며 산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진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
1: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0: 얼마나 굴렀을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는 놀랐다. 미끄러져 구른 것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1: 내가 지금 누굴 부른 거지?

0: 스님, 요즘 자주 뵙네요. 오늘도 보시 다니시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여기서 뵀던 전도자 한 분을 찾고 있는데.
0: 아, 그 성경 얘기하는 양반?
1: 예.
0: 저기 골목 끝 예배당 쪽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님이 그 전도인을 왜 찾는데요?
1: 아, 지난번 얘기 나눌 때 미처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마침 저기 오시네요.
2: 스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수는 진전이 있으십니까?
1: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지난번 그분의 부르심을 저도 듣게 될 거라고 말했었죠.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소리로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 안의 목소리입니까?
2: 혹시 그분의 부르심을 느꼈습니까?
1: 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계속 저를 괴롭혔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건 내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물으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1: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목소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2: 왜냐하면 그 질문이 내 삶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저는 제가 걸었던 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유학자의 삶을 포기하는 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1: 아, 그런 게 부르심이라면 저도 그런 질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겁니까?
2: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1: 성경?
2: 지금처럼 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분명 길을 밝혀주실 겁니다.
1: 그 성경이라는 그거,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2: 물론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부탁드려볼게요.
3: 그렇게 성경을 품에 안고 절로 들어간 김계안. 산길은 여전히 같았고 바람도 나무도 늘 같은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엔 누군가의 음성을 향한 갈망이 자리했다.

FABC 1회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8화 날 부르시는 음성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순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도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저다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0: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 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송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청취자분들은 언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혹은 퇴근하시면서? 아니면 길을 걸을 때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서 생각하실까요? 뭐 어디서든 언제든 우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실천하며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신다면 우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치 않고 사랑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항상 주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공부도 일도 결혼도 성공도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늘을 비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분을 다합니다. 길가의 꽃도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의 머릿속은 그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지금 내 사랑이 뜨거운지 권태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갈 때의 노래, 박수진 씨의 김혜경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김순영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국화 옆에서 서정주 씨의 김달성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처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행동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그것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비유했던 것처럼요. 오늘도 그 사랑의 회복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간들 이제리요 그 뛰놀던 나의 동무들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첫사랑,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최정원이었고요. 앞에 곡은 가고파, 이은상 씨의 오늘은 박지훈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톤 박흥우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우리가 숨을 쉬어도 주를 위해,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일을 해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강 건너 봄이 오듯 송길자 시의 임금수 곡으로 테너 최동규가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더 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할게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왕의 기도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표제어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솔로몬이 지은 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쉽게 솔로몬의 기도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 이것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이 의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의 하듯이 또 방향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도 충분히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72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기도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72편에는 단순히 인간 왕으로서는 성취되기 어려운 세계 만국이 메시아이신 왕을 경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흐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에게 적용하면 뭔가 좀 오바한다 하는 느낌이지만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의 이름 앞에 온 세계가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의 왕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와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치와 함께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고마운데 구원하신 자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안전하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기도까지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 왕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째,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함께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절이에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은 솔로몬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공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정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서 헷갈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씀은 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정의는 외적인 측면입니다. 안에 있는 공의가 밖으로 실현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도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정의를 세상 속에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정의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사회적 정의, 소셜 저스티스와 또 복음적 정의, 가스플 저스티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라고 다 똑같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회의 불의한 제도나 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복음적 정의는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바른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의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정의는 복음적 정의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 구조를 바꿔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쓸모없습니다.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또다시 불법과 불의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이론도 권력가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서 타락 전 인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다든가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한다든가 일부분만 바꾸어서는 절대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죄에서 구원받고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먼저 새롭게 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비로소 개혁이 가능해지고 공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먼저 복음적 사역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고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참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어느 교회든지 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물질로 구제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둡고 불의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교회가 이런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가 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공의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말했으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이때는 같고 이때는 틀리고 이 사람한테는 맞고 저 사람한테는 틀리고 이렇게 상황 따라 말이 바뀌면 그거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하고 자기 편은 틀려도 좋게 보고 적은 맞아도 틀리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공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사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치관과 기준이 확 무너져서 백성들이 그냥 다 휩쓸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일관되게 말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저쪽으로 가는 동안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손익을 따져서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바로 세워집니다.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역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구나, 사람들이 보고 그 기준을 따라 살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버티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 모호해져가지고 이제 뭐 시간만 지나고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으니 무슨 공정이고 무슨 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핏대 세워서 자기는 바르다고 얘기해도 이미 전제가 틀린 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잘못했을 때 사과를 안 해. 무슨 강신장인지 무슨 철면피인지 양심이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사과를 딱 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사과야말로
사람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사과 안 하고 그냥 간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과하세요.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세요.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말, 일관된 말, 사과하는 말, 요거 세 가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실천하고 살면 우리에게서부터 공의가 나와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노력을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통치가 당대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력이 자기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기를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 인물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이야, 이것을 보면 기도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 중에 막 세상이란 단어가 막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개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크기만큼 그 기도를 받는 내 자녀들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기도는 또 단지 자녀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할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면 그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미치는 세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세상에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요, 단지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시고 세계가 그 비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이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기도했던 궁극의 목적을 마지막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솔로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들의 이름은 간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찬송으로 오늘 시편을 끝을 맺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을 봐요. 나는 이런 정말 위대한 그 단어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들이 좀 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내 자녀들 이 세상에서 이름 빛내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소개한 바 있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당시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의 자녀들 역시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를 따라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조지 뮬러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는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바르게 기도해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기도하듯이 단지 기복적인 이 복만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좀 차원을 크게 포부를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 내 자녀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러한 다윗 왕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기도문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옵니다. 어쩜 다윗 왕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그 목적조차도 동일한지요.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왕의 기도나 주기도문이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단지 친교하는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구제 봉사하는 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사람들끼리 건물 안에 갇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고 보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예배할 때 사탄마귀는 무서워 벌벌 떱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근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 교회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삶의 최우선순위

0: 여러분에게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예배를 통해서 풀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통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렇게 우리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고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막 흐리멍텅해져 버리면은 우리 삶 자체가 벌써 가닥이 보이지도 않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결국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왕의 기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대학원 졸업 연주회와 독창회를 앞둔 지금 엄마는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본단다. 오랜 시간 음악을 사랑하며 묵묵히 걸어온 내 노력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참 많이 기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엄마가 바라는 것은 단지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무엇보다 내 삶과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딸로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어. 무대가 크든 작든 많은 박수를 받든 그렇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목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래. 졸업 연주회와 독창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무대에 서길 바래. 엄마는 내가 걸어갈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 사랑하는 딸, 졸업 연주회와 독창회 다시 한번 축하해.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길 축복해.

무대가 크든 작든 박수를 많이 받든 그렇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마. 딸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엄마가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엄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정전라는 딸을 향한 엄마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를 해온 사람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런 날도 버텨온 사람. 그리고 그 끝에 서게 되는 무대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지는 그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오늘 엄마는 딸의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딸이 그저 훌륭한 성악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딸이 가진 재능의 목적지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겠죠.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빛나시는 것,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든 재능이든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말이죠.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러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 동일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도 열어놨습니다. 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혹은 샵 9330번 문자 참여로 발자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우리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께만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자 저녁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신 후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부부가 함께 읽어도 좋고요.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0: 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삶에 귀한 루틴이 생겼다라는 문자들을 자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행저질라 찾아오신 새싹분들 중에 또 기도문 챙겨가시는 분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특별히 또 더욱이 그런 분들은 오늘 꼭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하루를 후회와 죄책감 또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0617번님 사연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의 계단을 오르며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역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9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요. 제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참 고생 많으십니다. 0617번님. 행저질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렇게 배송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세탁소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 0617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배송 중에 또 상하차 작업 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0617번님. 매일매일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겠죠. 또 그런 마음으로 0617번님도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0617번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186번님, 왼쪽 어깨 골절로 오른손이 두 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더디게만 진행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분담되는 집안일들에 서로 할 말이 많으면서도 웃음이 나고 오히려 감사하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네요. 우리 3186번님, 어쩌다가 또 왼쪽 어깨가 골절까지 갔는지 다 알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에 웃음기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얼마나 아프세요. 작은 새끼손가락에 밴드 하나만 붙여도 불편한 게 사람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서 낫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으시는 3186번님, 정말 멋진 크리스천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빠른 치유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하루하루의 사연들 또 일상들을 나누다 보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요. 또 그 분야에서 바라본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파수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요. 오늘의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실게요.

0: 챙겨줄라 고수의 창고.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 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을 경험해 보시죠. 자, 고수의 창고 오늘은 의학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듯 떠는 증상으로 호소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떨림 증상은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이택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몸이 떨리는 증상이라는 것, 이게 어떤 증상이고 이 증상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1: 예, 몸이 떨린다는 것은요, 의학적 표현으로는 진전, 영어로는 뭐 트레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체 일부나 혹은 몸 전체에 불수의적으로, 즉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렇게 떨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근육이 수축한 이완을 일정 리듬을 가지고 반복을 하니까 겉보기에는 그게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신체 부위를 움직임을 관장하는 건 이제 뇌인데요. 뇌는 이제 운동 피질이 있고 기저핵, 손해, 시상, 말초신경 이런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위들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신호 회로니까 이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회로들이 이제 부족.

0: 신호가 생기게 되면은 리듬성 신호가 발생하면서 근육의 반복적인 떨림이 생기게 됩니다.
1: 예. 네. 그러한 이유로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반복하니까 우리가 떨리는 현상으로 보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런 떨림이 발생하는 건가요?
0: 네, 질환은 상당히 많은데요.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일단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생리적 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리적 떨림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일시적으로 뭐 불안하다든지 긴장한다든지 공포, 뭐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했다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과로했다든지 한마디로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몸이 떨리는 거죠. 예. 두 번째 원인은 본태성 진전증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손, 머리 혹은 목소리가 떨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뇌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그 뇌의 중추가 손해하고 시상하고 대뇌 피질인데요. 이게 신경 회로를 이루고 있는데 이 회로에 기능적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마다는 이제 심한 정도가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손이 떨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떨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은 기저핵과 도파민 회로에 이상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병이고 또 여러 신경과에서 다루는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핵 부위에 운동 조절을 하는 중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퇴행성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손해 기능의 이상인데 대뇌가 있으면 이제 대뇌는 큰 뇌잖아요. 손해는 작은 뇌, 머리 뒤쪽에 이제 붙어 있는 뇌인데요. 이 뇌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균형도 좀 잘 안 될 뿐 아니라 어떤 떨림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어떤 물체를 손으로 가져갈 때 그 가져가는 동안에 이 더 심해지는 물체에 가까이 가면은 더더욱 떨림이 더 심해져서 물체를 제대로 못 집는다든지 가리키지 못하든지 하는 이거는 이제 의도적 진전이라고 하는데 뭐 네. 의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물체에 어떤 물체를 가져갈 때 손이 자꾸 떨리니까
1: 네.
0: 이런 현상을 이제 손에 문제가 생기는 떨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면 말씀하신 그 떨림의 원인 중에 파킨슨병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손이 떨리게 되면 파킨슨병을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파킨슨병에서의 떨림과 또 본태성 떨림과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또 혹은 내가 어떤 형태의 떨림 증상이 있을 때 이건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0: 네, 증상의 발현 양상으로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본태성 떨림은 일단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기능적 이상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심각한 그런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파킨슨병은 하나의 질환, 그 주된 질환이기 때문에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양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태성 진전은 머리나 목소리, 손이 떨리고 손이 떨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양쪽이 떨려요. 근데 파킨슨병은 한쪽으로 먼저 떨리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죠.
1: 네.
0: 근데 이 본태성 진전이 양쪽으로 떨리긴 하지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쪽만 떨리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더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1: 네.
0: 저희가 자세하게 검진을 해보면 본태성 진전증 같은 경우에는 양손이 비슷하게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파킨슨 병원에서의 떨림과는 다르게 정지된 자세를 취할 때 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찻잔을 들고 있는다든지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 그 자세를 계속 취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게 관찰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파킨슨 병원에서의 떨림은 안정시 떨림이라고 합니다. 좀 반대 패턴이죠. 그래서 팔에 힘을 빼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팔을 올려놓을 때 저절로 손이 떨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제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작은 알약을 이렇게 굴리듯이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떨림을 우리가 안정시 떨림이라고 하고, 안정시 떨림은 파킨슨병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파킨슨병은 떨림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저핵의

0: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가령 팔다리가 둔해지는 서동증이라든지 걸음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보행 장애, 얼굴 표정이 이제 무표정해지고 관절에 강직이 생기는 예, 관절을 돌리면 저항이 느껴지는 관절 강직 이런 떨림 외에 파킨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1: 네.
0: 본태성 진전에서는 그런 소견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물론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우리가 정확히 알겠지만 그렇게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네요.
0: 예.
1: 자, 그렇다면 이러한 떨림, 즉 진전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또 증상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0: 네. 원인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고 뭐 떨림도 마찬가지죠. 네. 생리적 떨림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카페인은 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뭐 되는 거고요.
1: 네.
0: 일시적인 거니까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뭐 증상이 호전이 될 거고요. 잠시 떨린다고 해서 그거를 뭐 큰 병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기본적으로는 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약물 투약을 할지 말지의 선택은 증상의 심한 정도, 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 손을 정말 떨어서는 곤란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는데 그냥 떨림이 있어서 좀 궁금하다.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진단을 해서 이게 본태성 진전이다. 다른 원인에 의한 진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특별히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약물 치료를 정말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베타 브로커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 차단제 혹은 항경련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은 그 기전상 도파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세포의 어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레보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제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도파민 효연제 이런 항파킨슨 약을 쓰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떨림이 심한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증처럼 베타 차단제나 혹은 항경련제를 쓰게 됩니다. 손해 질환에 의한 의도적 떨림은 손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떨림의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있네요.
0: 예.
1: 자, 그러면 선생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내 자신의 몸이 어떤 부위가 떨리면 이게 이제 큰 병이 아닐지 먼저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떨림 증상인 발현 패턴이라든지 이게 이제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뭐 기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심해지는 양상인지를 잘 살펴본다면 질환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여러 약물 복용, 지나친 카페인 섭취 이런 것들이 떨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지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고 걱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쇠약함 그리고 스트레스가 떨림의 현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이 시편 구절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내 안의 힘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의 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이택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고단한 퇴근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며 큰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과 시련이 저를 덮쳐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며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나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낼 능력이 되게 하소서. 대적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는 그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낙심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타내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구별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를 들어 한 5대 독자,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알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살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100살에 드디어 아이를 안게 하세요. 그게 이삭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삭 바쳐라.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혼란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낫다는 얘기냐?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없었던 때가 있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으셨으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게 완전히 선포되고요. 아리우스파는 정죄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론이 끝나고 여기 올라온 게 이거예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의 죽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토마도 나중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데요. 예수님 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정말 표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최준학 목사, 그럼 최준학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예수라는 참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가 무슨 뜻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대행, 이렇게 해요. 대행.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순종했다. 대형,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 대형, 대행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면 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죄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을 열심히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만들었어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서 이 우주에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야,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완전 무결한 의, 이것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 의를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하나님의 의도 할 때고 미친다는 단어가 인투란 단어예요. 에이스란 단어예요. 자, 내가 만든 의를 너의 안에 넣어주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인이구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속 속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러고요. 엄마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옷을 새 옷을 입혔는데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이더라고 막 한 소리 하잖아요. 이놈 자식 옷 입혀놨더니 저 엉망진창이 들어왔네. 이 녀석아 빨리 옷 벗어. 혼납니다.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친구들랑 놀다가 옷이 엉망이 되었어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러니까 아빠가 오다가 엄마가 혼날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외투를 딱 벗어서 덮어줍니다. 야, 몰래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딱 보니까 아빠의 옷을 덮고 있어요. 겉을 보니까 깨끗하니까 뭐를 말 안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래요. 들어와라.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옷이 엉망진창이에요. 우린 죄가 너무나 많아. 진짜 죄악투성이에요. 죄악투성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의 옷을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더니 내 아들의 옷을 입었네. 예수의 의의 옷 입었구나. 그래 들어와라. 이게 덮어줌이에요. 그게 의의 덮어줌이에요. 그분이 세마포옷을 덮어서 내 속의 죄를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천국 가게 하는 그분이 예수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의 옷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덮어진 옷만 보고 천국 들어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시켜놓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뜻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번역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될 때 선지자를 세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라 합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셨다,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선지자다, 기름 부어라. 또 제사장 세울 때도

0: 제사장을 임직식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제사장 삼아라. 왕 세울 때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제부터 세 가지 직책으로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고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직분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0: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몰라.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세상은 우리도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예수님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지자 직분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다. 죄는 이런 거다. 의는 이런 거다. 심판 이런 거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으로 우리가 점점 더 밝아져요. 말씀을요,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는 사람과 세 번 듣는 사람은 달라요. 점점 더 밝아져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우린 어둠 가운데 무지 속에 살거든요. 아, 그냥 뭐 한 말씀 듣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알아야 돼요. 그럼 점점 더 밝아져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이런 거 기뻐하는구나. 아, 이 길 걸어가 주는구나. 하나님 이걸 꾸준히 가르쳐 주세요. 밝아지면요, 자유가 찾아와요. 어두우니까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엉뚱한 곳에 걸어가 봐라. 못 걸어가요. 여기 어디지? 누군가 설명해 줘야 돼. 지팡이 가지고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우리를 깨우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깨우치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도록 하는 첫 번째 사명이 선지자 사명이세요. 지금도 주님은요, 선지자 직분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 알을 알수고, 성경에 읽을 때 어떤 때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성경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고,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와,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밝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두 번째 직분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뭐하냐면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비유 중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3년 만에 와서 어디 무화과 열매를 좀 먹어볼까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직위를 불러다가 이 나무 자르라고. 아, 쓸데없다고, 쓸데없다고. 열매도 못 맺는다고. 포도원 직위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참아주시죠. 내년 되면 열매 맺도록 제가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심판 받아야 마땅해요. 아유, 저거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아, 저렇게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저렇게 저기 이적이고 저래.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때때로 느끼세요? 전 자주 느껴요. 자주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거 보면 이거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돼요. 근데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세요. 아, 이거 뭘로 설명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돼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알잖아요. 내 상황과 수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더 잘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사역이세요. 자주 느껴요 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 강단을 이렇게 지키게 돼 있지? 난 쫓겨나도 몇 번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기까지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 사역으로 우리를 점점 더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는 왕적 직분입니다. 왕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왕적 직분은요, 고대 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고대에 어떤 성이 있는데 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다스리는 역할이죠. 잘 통치해요. 통치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왕의 첫 번째 역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평안함을 계속 누리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리를 시켜주세요. 다스림을 안 받으면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제를 시켜서 다스려서 모든 죄를 질서있게 만들어주세요. 다스리는 거. 두 번째는 보호하는 거예요. 왕은요 적군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하여간 하다 보면 꼭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 직장생활하는데 상사가 잘 그렇게 미워한대요. 그렇게 괴롭힌대요. 저녁 때 되면 그냥 자꾸 이 일을 저녁 때 주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하여간 네가 사편에게 만들겠다. 옛날에 악한 사람은요 사편에게 만들겠다. 이런 악한 악종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일터에서 누가 괴롭히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털끝도 못 건드리게 보호하세요. 그분이 왕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감히 믿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왕,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남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제거시킬 거예요. 보호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복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주님은 정복시키는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점점 더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다 하는 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지금도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나와 함께 이 사역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사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합. 우리 막 붙여놓는 게 아니야. 붙여놓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은 성령님,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과 생각이 점점 더 똑같아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점점 주님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와 점점 더 합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선지자 사역, 깨우치는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깨달음을 받고 가르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세 가지를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하와에게 가르쳤어요. 하와,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선지자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라 전도하는 것, 이것도 선지자 사명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요. 선지자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제사장으로 우리를 기도하듯이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또 만물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물이라고 부르죠. 제물. 우리가 그렇게 섬겨요. 섬기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어떤 사람 보면 아, 내가 뭐 기도해줘, 목사님이 기도해줘야지.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아,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꼭 부모님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중보기도가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구나. 이게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토요일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막 힘들어서 그냥 탈진했을 때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아이언돔 있죠. 아이언돔.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라는데 아이언돔이 있잖아요. 미사일이 오면 거기서 밑에서 그냥 뭐 하이마스 로켓이 올라가든지 막 천막 올라가든지 막 공중에서 부딪히고 폭탄이 하나도 안 떨어뜨리게 하는 아이언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기도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아,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시고, 갔다 오면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럼 이게 미사일로 다 보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가 때로 얻든지 못든지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사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왕적 직분이에요. 왕적 직분은 다스리는 겁니다. 아담은 다스림에 실패했죠.

0: 죄가 들어왔는데 마귀 왔는데 쫓아내고 다스리지를 못해서 종이 되었어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분노도 다스려야 돼요. 원수 마귀의 역사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에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몰라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진하는 거예요. 우린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시름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럴떠보지 않고 다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회복의 날을 주시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삶에 처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비록 한때는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함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에 들려진 칼로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실 테니까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테이브 그린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파이너스 페이스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믿음의 유산이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전해지길 소망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회복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과 은혜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벤스 뮤직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으로 찬송가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Have Thy Way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에리카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의 목자 Shepherd of My Heart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호사나의 대표적인 월십 리더로 활동했던 엘빈 슬로트의 곡으로 Love Is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흑인 특유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호산의 대표적인 워십 리더 엘빈 슬러터의 곡으로 Love Is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에리카의 곡으로 마음의 목자 Shepherd of My Heart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회복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Women on Face의 곡으로 My Hope 그리고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The Side Log을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시간이면 족한 뱃길인데 밤새 거친 물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9시간 동안 추위와 파도와 싸웠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해고 통지서, 소송, 압류,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이어서 클래식 화이어의 주품의 품으소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다시가 찬양하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을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그때 어디를 봐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선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865번님께서 청주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까요? 8835번님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8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시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세바스찬 뎁뉴의 영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8773번님께서 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8773번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시라고요. 아기는 방금 잠들었고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방송 앞으로 두 분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우리 3762번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선교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들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들으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곡 더 듣고 오셨는데요. 조수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마커스의 죄 없으신 주독생자, 방금 들으신 찬양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픔과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ercy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언을 들려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평생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그분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음성을 마음에 꼭 품는 이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니까요. 주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한 쉼을 누리는 이 시간, 수요일 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 채팅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녀오셔서 마음속 깊은 묵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조수아의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테너 윤서준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정지인의 거기 너 있었는가, 첼로 연주 찬양으로 띄워드릴게요.

이승현의 예수 사랑하심은과 엘라 피트제럴드의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영어 찬양, 그리고 테너 구균종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마음 묵상.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아멘. 나다나엘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물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난 적도 없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나아오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자리를 보고 우리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묵상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조용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단순히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알려진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는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완전히 알려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나요?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마저 구하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오늘 너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겠니? 너의 간절한 기도 속에 너의 바람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오직 나의 뜻과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거라.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너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구분해 보거라. 또한 기도 중에 너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고 있는지도 돌아보거라. 나의 사랑아, 먼저 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며, 그에 더하여 더 풍성하게 채워줄 거란다. 이제 너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뜻 안에서 기도해 보겠니? 나는 너의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란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늘 아버지가

콘위드의 갈보리 산 위의 연주 찬양과 더 라이트 워십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조지 베벌리시아의 주 예수 넓은 품의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이 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한병호가 부른 부르심 따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따라가야 할 기준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모키 노울폴의 I Need You Now,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너스가 함께한 Count On Me, 헤더 헤들리가 부른 Here I Am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들으라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조금 자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으라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에르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 그리고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테란다 그린이 함께한 He's Been Faithful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젤라 애슈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우소서. 지금 사람들 간의 불화와 폭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뢰가 의심을 대신하고 우정이 두려움을 대신하며 주님의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25 전쟁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나는 기도를 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 조정훈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실로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아,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이시 라일 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유혹들은 험악한 모습보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란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선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 속에서 날마다 타협이 아닌 단호한 분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릴게요.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0: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2: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 하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편장을 못 차고 있습니다.
1: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맞아요. 좀 두려움이.
2: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1: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2: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 선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1: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1: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3: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1: 주일날
3: 새벽
1: 네
3: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4: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는 6월 25일에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2: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막 그랬는데 남수소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2: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2: 계속.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맞아요.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4: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 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지는
2: 맞아요.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부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치민이라고
1: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4: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1: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 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그런 것 같아요. 느껴진다.

0: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영화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2: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2: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1: 네.
2: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2: 맞아요.
1: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2: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2: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2: 네,
1: 나라다.
2: 전쟁 중입니다.
1: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2: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1: 오.
2: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1: 너무 가깝게 있어서.
2: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2: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3: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 네.
3: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3: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 보고 하니까
1: 또 그렇구나.
3: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2: 아, 네.
1: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2: 네.
1: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2: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2: 네.
1: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2: 근데 있잖아요.
1: 네.
2: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3: 아.
2: 너무 살기 좋은 평화도시라서
1: 우리 파주 홍보대사신
2: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2: 네.
1: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2: 네.
1: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2: 네.
1: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2: 네.
1: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3: 맞아요.
1: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2: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1: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2: 네.
1: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2: 맞아.
1: 보니까
2: 네.
1: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2: 네.
1: 이게
2: 네.
1: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2: 네.
1: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2: 맞아요.
1: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2: 네.
1: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2: 네.
1: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2: 맞아요.
1: 하고
2: 맞아요.
1: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2: 네.
1: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2: 네.
1: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2: 네.
1: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2: 아,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1: 네.
2: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1: 그럼요.
2: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3: 맞아요.
2: 행한다면
3: 네네.
2: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0: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2: 맞습니다.
1: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행복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0: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해 세계 21위에 올랐지만 경제 성과 부문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충성 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을 펼쳐 화제가 된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하며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는 21위로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3050 클럽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분야 평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가 34위에서 53위로 크게 떨어졌고 고용과 물가 부문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장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공급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업체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차세대 아이폰 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가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자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해온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수학 전문 AI는 필즈상 수상자인 마리나 바조우스카 교수 연구팀이 공개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형식화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형식화는 수학자가 작성한 증명을 컴퓨터가 한 줄씩 검증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수학 이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형식화 과정을 공개하며 수학자들이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AI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작업을 마치면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현재 AI가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직접 증명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 해양의 열 함량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열 함량은 수심 700m까지 저장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양 온난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과 서태평양, 북극해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해역에서 해양 폭염 현상이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인도양 연안과 필리핀, 일본 사이의 해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아시아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수온과 해수면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상현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 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총선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영변과 박천, 태천 등 군수공장과 핵 관련 연구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직접 소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총화는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의 의미를 학습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총화 결과와 충성결의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부들과 당원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과 군수공장 주변에는 무장보위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경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실력이 미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중 무역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중국어 과외비는 크게 올랐고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과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 교사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어 수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교류 확대 기대가 주민들의 교육 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대문 시장은 칼국수와 갈치조림, 만두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그릇 상가와 꽃시장 등 감성 쇼핑 공간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동 역시 명동 교자와 K-뷰티, 약국 투어, 쇼핑 등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표 관광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소비 규모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맛집과 쇼핑 명소들이 실제 방문 수요로 이어지면서 명동과 남대문 상권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명동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패션 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대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와 가성비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권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8도, 평양과 안주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진남포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6도, 강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강계 모두 23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 하루 동안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장현과 사리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진과 해산, 원산과 고성의 하늘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7도, 고성 16도, 해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3도고요. 원산 21도, 고성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운기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청진 18도, 운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0: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머자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북녘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1: 내 영혼이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부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5m인 이 헬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있고요. 밤과 낮 사이에 극심한 온도차로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산 정상에서 맺힌 이슬은 아침이면 녹아

서 작은 시내로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시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근원으로 이루어진 두 거대한 호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헬몬산의 이슬을 받아들인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도는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어족이 자라나며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반면에 갈릴리 호수보다 다섯 배나 더 큰 사해는 어떤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죠.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서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받은 생명의 물을 똑같이 받은 두 호수지만 흘려보내는 호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요. 고이기만 하는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우리가 매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받아두는 것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생명 드리니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보화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넴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참 여자들 그거 보면은 가만히 항의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여인들이요. 우리 사람도 여기 와서 뭐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요셉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요셉 엄마 요셉 엄마.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김추르리. 가을 추자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그 2차로 우리 사람 이름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보면은 옛날에 뭐 말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영자, 영옥이, 숙자 그냥 이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은 여성

0: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순천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오늘 또 찬양 한 소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북녘 땅 가운데 고향 땅까지 함께 전해봅니다. 찬양 후에 무산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중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여있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며 굳게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면적이 전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굉장히 큰 덩어리는 바다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구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대단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는 무너지고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반역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도발적인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이 계략해낸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참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얻게 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 왕에게서 새로운 왕에게로 모든 권력이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권교체

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다윗 왕,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이제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시대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로 짜낸 계략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긴 압살롬의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보란듯이 백주대낮에 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자신들이 세워둔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열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내용으로 하실 일을 아이도벨이 스스로 짜낸 계략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들의 반역과 자신들의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심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자신들의 행위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후세인데 우리가 말씀을 쭉 봐봐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이제 같이 반역함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후세처럼 보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역시 모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 쪽에게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그 피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게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맡기고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세는 찾아와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 후세를 압살롬 쪽에로 위장전향시켜서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이렇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악재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뛰어난 지략가이요 모사인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후세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후세를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인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명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시, 기도를 어떠한 배경하에서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이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한 이 아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피난길, 죽음의 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62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단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삶을 다 내어 맡긴 거룩한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이끄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같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생애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그 동행하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찾아오셔서 그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주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나를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을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탄시라고 부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믿음을 두고 있는 믿음의 시요 신뢰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점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서 망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실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그 기도만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사, 이민, 이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각박하고 공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건너간 모압 땅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세 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모압 며느리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도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보호 조치가 없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보는 것은 이게 답니다. 돌아가면 고단하게 살 거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거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전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 영광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내가 참 복받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룻의 생애 가운데 시행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의 전 생애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삶으로 증언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열심히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정황 속에 처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참 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게 보이는 것과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애에 작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내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잘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 그렇기에 나는 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내 지혜로 왔는가? 내 실력으로 쌓아올려 왔는가? 아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한 줄 아는데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훨씬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애를 붙드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에 왔더라. 주의 은혜가 크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알 수 없지만

0: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지까지 하신 일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쫓아가야 할 순종의 예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만들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삶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이 길을 아직 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니 기다리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아라. 이것은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주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은혜의 궤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모를 줄 수 있을 만한 참으로 곤고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 다윗처럼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 지키며 잠잠히 주만 바라보겠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평생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잠잠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지역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함경남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0도, 서울과 대전, 대구, 여수,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강릉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17도, 강계와 함흥,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개성 27도, 대전과 여수, 목포와 제주가 26도, 춘천과 대구, 부산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신의주와 강릉이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꽈잉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별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첫째,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다윗이 허기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뜻을 묻자 2절에서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시바의 동기는 불순했어요. 3절에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했다고 이간질합니다. 종인 자신도 따르지 않는 므비보셋이 반역을 틈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 시바는 애초부터 탐심이 많은 자였어요. 므비보셋에게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장 어려울 때를 노려 다윗의 환심을 산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미워하며 죽고 죽이지요. 다윗이 이토록 어려운 와중에도 국익보다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시바예요. 그도 재산을 되찾고자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상대의 어려움을 채울하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죄성이 있지요. 저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를 싸게

달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음식을 준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중에 시바가 그 땅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실수해요. 4절에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해버립니다. 재난의 상황에 음식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한쪽 말만 듣고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럴진데 깨어있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 내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이 있나요?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둘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련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 계속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아첨에 넘어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세요. 므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게 했으니 자기 명예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배반의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봐야 진정으로 살아나기에 하나님은 내 곁에 위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앞뒤를 못 봐요. 6절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그들에게까지 돌을 던집니다. 자기 혼자 돌을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연에 갇히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던진 돌이 정작 내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며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대가로 다윗이 화를 자초했다고 욕합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가문이 망한 것만 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혈통과 지역 진영 논리에 빠지면 남의 말이 전혀 안 들립니다. 내 가족만 옳고 남은 틀렸다 여기니 저주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모르니 이기심과 혈연에 근거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위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욕하는 시므이가 도리어 다윗을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만 시므이는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심판의 막대기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혈연, 지연, 학연에 빠져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직급이 낮음에도 지시에 따라 회사의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다른 팀원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컨설팅하는 일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저의 부족이 드러날까 봐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직급이 낮은 내가 왜 더 책임을 져야 하나 라는 생색이 올라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죠. 바울이메일은 다윗왕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억울하다며 사람을 원망하고 좋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6월 25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던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땅을 붙드셨습니다.
채우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기에 오늘날 제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돼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0: 하신 역사를 기억하니 실패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이유도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어요. 앞으로는 제 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겸손히 순종할게요. 먼저 승진한 동료들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사연에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나라를 지키신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사람을 분별하고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작 므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는 시바가 곧 저희임을 인정합니다. 아첨과 눈가림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와 연민에 빠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저주하는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쪽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지혜로 나도 남도 분별하며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키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나라와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이권에 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아,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철학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신은 죽었대. 집안의 원수, 집안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 성경에도. 다 둘러싸 앉은 우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를 해고 보니까 아, 신의 존재라는 게 없다. 목사의 아들이야. 신학 공부한 사람이야. 신은 죽었대. 학문은 일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평안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오늘 레옹훈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했고 그 말을

0: 되는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그 꿈을 스스로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꿈을 꾼 그대로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꿈을 형제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요셉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나중 국무총리가 돼서야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그 장면에서 아, 그때 꾼 꿈, 하나님의 그때 꾸게 하신 꿈이 우리 형제들,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합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만나 세대가 되었던 그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철이 들었기에 철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큰 경험을 하게 되지요. 버림받은 한 인생이 왕자가 되는 것. 왕자였던 자신이 어느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되는 것. 목동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의 신발을 갈아 신게 된 것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정탐하라는 것이었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에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줘도 아무리 큰 꿈을 꾸게 해줘도 열매를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gullible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걸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멋진 삶을 위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차라고 말하고 차차차라고 말합니다. 챌린지, 챈스, 체인지입니다. 인생의 도전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찬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체인지, 인생을 바꾸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장래와 거룩한 꿈을 반드시 열매로, 결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꿈을 꾸고 살고 그 꿈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걸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 짜리라고 표현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라고 매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짜리라고 하는 참 적절한 표현을 감히 우리가 안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은 동족 전쟁 비극의 역사로 기록되는 6.25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씻기지 않는 아픔이 머무는 오늘 여기에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숙이며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오시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코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에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나훔서의 말씀은 요나서의 이제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기록된 후에 약 100년에서 한 110년 후에 이 나훔이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요나서는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니느웨가 아주 이제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사흘길을 가야 될 이 엄청나게 큰 니느웨성을 딱 하루 갔는데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모든 백성들, 왕까지 또 가축까지 할 것 없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에서 한 11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이 니느웨가 요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죠. 자,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면 사실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데 점점점 나라가 강성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복을 주시는데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그 근원에는 뭐냐?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키우고 또 국가가 강성해지니까 결국 그 힘을 어디로 쏟냐? 전쟁과 정복에 쏟게 되죠. 결국 이 니느웨의 강성해진 힘은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바로 이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이 앗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였죠. 그래서 이 앗수르가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유다를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에 관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앗수르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이제 아, 저 여호와보다는 우리 신이 세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결국은 교만과 멸망을 향해 점점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동시에 이 앗수르를 향해서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했죠. 자, 오늘 나훔서, 이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동시에 이 앗수르에게는 이 경고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나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 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니느웨에게는 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니느웨는 이제 앗수르의 산헤립이 앗수르의 수도로 이제 주전 8세기 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고 이후에 이제 정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주전 612년, 그러니까 7세기입니다. 612년에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벨론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사가 아니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 다른 경고죠. 두 번째 경고인 겁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이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는요, 단회적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또 반복적인 회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거를 바로 이제 단회적인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단회적인 회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정말 100년을 지나니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하여 100년 전에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은 말씀 같지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시면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와서 분노하고 또 모세도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에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응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 나훔서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부각시켜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 질투라는 건 뭡니까? 나훔 1장 2절.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시려 하죠. 그 다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이 보복이라는 건 저들의 악을 향하여 악을 보응하는 걸 말합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래서 100년을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산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중반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광풍 속을 우리가 길 삼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뭐냐?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구름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 발 밑에 티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죠. 이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미 우리는 홍해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신 거죠.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8절에 이제 5절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시키고, 여러분, 산이라는 건 가장 뿌리가 깊고 기초가 튼튼한 변함없는 지지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흔든다는 거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시고 악을 갚으시면 그 악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견뎌낼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시컷 맡고

0: 아유, 잘못했네. 그때 돌아오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맞고도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시면 6절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분의 분노 앞에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할 산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새가 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세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범람하는 물. 여러분, 이 범람하는 물. 아, 그 니누웨가 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아, 나일강은 이제 이집트입니다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이었죠. 그 강의 지류를 이제 티그리스 강의 이제 지류를 끌어서 니누웨 성은 이제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해자라고 그러죠. 성 주변을 이렇게 삥 두는 12km가 되는 엄청난 곳을 두르는 엄청난 깊은 연못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니느웨가 인위로 치수한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범람. 그러니까 여러분, 강에는 하수가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곳을 진멸시킨다. 범람하게 해서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흑암으로 이 이집트를 가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롭고 선하신 분 성품이 있지만 동시에 악은 간과하지 않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고요. 가족의 차원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악을 간과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모두 다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이 의지하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나라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훔서에 하나님께서는 100년간 간과했던 이 니느웨의 차오른 악을 드디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은밀히 점점점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인 듯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시대의 대언자로 충실하게 살다간 나훔 선지자의 사역을 묵상하는 아침, 길지 않은 길

비록이지만 참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전해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며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진노와 보복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심판과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신하게 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보험인지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없이 선하시고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 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삶의 짐들을 아뢰고 맡기면서 6월 25일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은 특히 나라 위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요. 샬롬.

0: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방향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아래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혜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지금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그것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렵지 않게 또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과 요나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나서는 또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요나서 많이 읽으셔서 그 내용 잘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번에는 자 어디에 주목하려고 하냐면 은혜의 방향이에요. 예, 마치 어군 탐지기와 같이 자 이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그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지 자 그걸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1장 요나서의 첫 장인 1장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 속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역사 중 분열왕국 시대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당대에 이제 북 이스라엘은 이 외세의 공격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 주범이 바로 누구였느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훗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죠. 이 철천지 원수가 바로 아수르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고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말 지금 요나의 귀에 니느웨라는 단어가 들렸는데 아마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니느웨가 어디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 삼은 야수르, 이 야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요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이 왜 이 상종 못할 저 원수들에게 가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치시는 거죠. 단박에 그들을 탁 치셔가지고 그들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이게 요나가 간절히 바라는 바였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하신 거냐면은 지금 그들에게로 가서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제 곧 그런 심판 요나가 바랬던 그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랬다고 혹시 그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서 돌이키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면 어떡해?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런 기회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단박에 가서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왜 주시는 거지?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도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도망치는데 자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쳤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니느웨란 도시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는 도시로 간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물리적 차원에서만 그랬던 거지 영적 차원에서는요, 그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오늘 요나서 1장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위로. 위로 가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뭡니까?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 말씀 속 요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2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2절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자, 뭐였냐면 제일 첫 번째, 너는 일어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히브리어로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녀야 쿰 일어나라. 쿰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그 자리에서 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후에 펼쳐지는데 그는 오히려 자 올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저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라.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는 거꾸로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제일 먼저 그는요, 항구 도시인 이 요바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후반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도 야라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도 한번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번역상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보통 배를 탄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말 표현인데 여러분 그렇게 된 여기 우리말 번역 이 말의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슨 말이 쓰여있냐면은 배에 야라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배에 올랐다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입니까?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어서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맨 처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간 다음에 또 내려가요.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로 내려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내려감, 그 하강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5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5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거기에 야라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간 요나가요 이제 거기서 배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또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느냐 봤더니만 여러분 항해하는 도중에요 큰 풍랑을 요나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자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멀미를 했는지 어땠는지 나름 모든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그는 어디로 내려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그는 그 배에서도 가장 낮은 곳,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누워 잠을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려가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죠.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거기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있냐면은 자, 풍랑이 그렇게 한창이던 그때 여러분 선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 풍랑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선원들은 생각해요.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자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제비를 뽑아

뽑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탁 뽑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이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배 가장 밑층 아래쪽에 있는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더 낮은 저 바닷속으로 이제 그가 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6절 전반절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또 거기에 내가 아라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쿰 일어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정반대인 아래로 요나는 도망치더라. 그러다가 저 바닷속 저 깊은 어둠까지 급기야 그는 내려가고 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에게 그 어둠은 뭡니까? 그냥 햇빛이 없어서 있는 그런 어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요나가 끝내 도달한 그 여기 산의 뿌리라고 하는 그 바닷속 가장 깊은 밑바닥 여러분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어둠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있는 어둠인 거죠. 그냥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멀어지다가 급기야 어떻게 되고야 마느냐 결국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로 뚝 떨어지고 말더라. 이게 지금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랬던 그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나의 운명은 뭘까? 만약 우리가 이 요나서의 다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음 말고 무슨 결론이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아니 그냥 저 바닷속으로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저 바닷속 깊은 그 밑에 있는 저 땅 밑에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결과는 죽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후로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요나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자, 어떻게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가 봤더니만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더라. 이게 성경이 분명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한 이야기. 이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뚝 떨어져 있었던 그 가장 그 바닷속 그 밑바닥 그 절망적 현실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그에게 흘려주시더라.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요나서 1장 17절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지금 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다 해놓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미리 거기다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그 요나를 그 바닷속에서 삼키게 하시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는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나는요 계속해서 아래로 계속해서 아래로 그렇게 요나는 떨어지고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뭔가를 봤더니만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은혜도 저 아래로 요나가 떨어진 그 가장 밑바닥까지 그 가장 깊은 곳 거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내려주시고 또 흘려내려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은혜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도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은혜는 아래로 흐르는가? 자, 은혜는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근데 은혜는 왜 아래로 흘러가는가? 여러분 그거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만 그 정반대인 아래로 가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죠. 자꾸만 우리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거,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실 은혜는 그 자체로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거룩하죠. 그래서 은혜는 본래 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저 위에 속한 게 은혜인데 그런 저 하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여기 이 아래로 흘러오기를 주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아래로 그래서 저 나라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여러분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요 본래 하늘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그 하늘 위에만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 아래 그 아래 아래까지도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기까지 은혜를 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향은 반드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방향이 그렇게 아래다, 아래로 흘러간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때 앞서 우리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중간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요 자, 이 사도신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뭘 고백하게 하냐면 십자가 순환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지라고 돼 있어요. 이 장사한지는 이제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 십자가 순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앞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만 읽어보면은 여러분 자 이대로라면 예수님의 행적은 뭐냐? 십자가 순환이 먼저 있었고 자 그런다면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여러분 언젠가 몇 해 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사도신경의 우리말 버전 말고 이 사도신경이 본래 쓰여졌던 이 라틴어 버전에 보면요. 여기 이 두 개의 대목, 한번 다시 띄워보십시오. 다음이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당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뒤에 부활이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있는 이 후반부, 이 다음 이야기 사이에 이 라틴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 버전에는 없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본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틴어 원문대로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보고 있는 이 은혜의 궤적과 그 방향이 똑같아요. 그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도요, 여러분, 아까 암송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래로. 예수님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저 하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우리 고백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그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서도 또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고난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도 또 내려가서 이제 죄인의 자리, 급기야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또 내려가시더라. 자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도 가장

밑바닥인데 거기서도 더 밑으로 예수님은 또 내려가셨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도 모자라서 여러분 죽은 자의 영역인 저 아래에 있는 아래 무려 음부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 왜 그토록 아래로 내려가셨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가고 또 무려 음부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가야 그래야 거기 우리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와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포기 못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서도요 은혜는 그 방향이 뭐였습니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은혜는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방향이 저 아래로예요. 아래로. 자 그렇게 은혜는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려서 가장 낮은 곳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없는 저 음부에까지 흘러가는 거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 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게 오늘 요나서 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막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에 전혀 열심히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바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내가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다거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바라신 삶과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느껴질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 참 염치 없죠. 면목 없죠.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내가 과연 은혜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빗줄기 하나 없었던 저 바닷속 깊은 곳에 갇혔던 요나와 같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둬요. 그 영적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가둬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설득해요. 너는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 염치도 없지 어떻게 은혜를 바랄 수가 있어. 넌 그걸 기대도 못하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혹시 지금 그런 때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나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고요? 여러분의 은혜를 바랄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중에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그렇게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 더 이상 흘러내릴 수 없는 이 세상의 끝인 저 음부까지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를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뭐고 여러분의 느낌이 뭐든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관계는요 정말로 마음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전부예요. 서로가 가진 그 마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늘의 사냥

0: 살게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예요. 근데 그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시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마치 뭐에 빗대냐면은 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냥개에 빗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시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마치 저 무서운 사냥개와 같다. 그게 그 시의 노래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게 너무나서 무서워서 매번 그걸 피하려고 죽어라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냥개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어서 그는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 그제서야 뒤를 딱 돌아봐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그동안에 그토록 자기를 뒤에서 끈질기게 쫓아왔던 그게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냥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끌어안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는 바로 그것을 예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뒤에서 나를 사납게 쫓아오는 사냥개와 같이 어떻게든 나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한 번 딱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끈질긴 사냥개와 같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 자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머리 위에 똑같이 떠오를 은혜의 태양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밤이라도요, 그 모든 밤에 밝은 태양이 찾아와 그 어둠을 다 밝혀내듯,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태양이 속히 떠오르기를, 그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는 걸 믿고 어둠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25일이네요.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한 지질학 박사가 예. 사막을 건너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사막은 이렇게도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데 어떻게 이 오아시스 주변에는 야자수며 풀들이 저렇게 울창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막의 흙을 수거해서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예.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사막은 땅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땅이 나빠서 풀이 안 자란 게 아니라 단지 물이 없었을 뿐이었다고 해요. 예. 사막의 모래 속에는 미네랄을 비롯해서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햇빛이 풍부한 사막에 물만 제때 공급이 되면 그 어떤 땅보다 비옥한 최고의 농토가 될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연구 결과 발표한 거죠.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의 임페리얼 사막은 후보 땀에 물을 끌어오자마자 미국 최고의 목화와 옥수수 밭으로 천지 개벽을 했는데요. 그 황량하던 모래 벌판이 물 한 줄기 덕분에 거대한 생명의 땅으로 살아난 거죠.
1: 신기하네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사막은 그게 그냥 일반 흙이 아니라 모래 같은 거라서
0: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1: 흙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0: 같은데 예. 하, 놀라운 반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저주받은 땅 같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영양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우리 인생도 이 사막과 참 닮아있기도 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실패가 반복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은 한없이 메마르고 거친 사막처럼 느껴질
1: 맞아요.
0: 때가 있는데요.
1: 네.
0: 내 인생 왜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1: 맞아요.
0: 이러면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땅처럼 여기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막에 땅이 나쁜 게 아니라 물이 없었던 것처럼
1: 네.
0: 우리 삶도 시들어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생명수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0: 내 힘으로 이 메마른 현실을 바꾸려고 버둥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삶의 거친 모래벌판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숲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사야 35장 6절 7절 말씀이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1: 아멘.
0: 오늘 하루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푸른 오아시스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예, 옹기장의 음성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 적은 없죠, 목사님.
1: 그럼요.
0: 늦은 언제든지. 적도 없죠. 그렇습니다.
1: 아, 예. 늦은 적도 없고, 네. 너무 빠른 적도 없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또 어떤 분들은, 아, 지금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0: 조금 더 놀다가.
1: 아, 이런 거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언제라도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맞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네. 전해야 되는 거죠. 아,
0: 근데 정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느껴져요. 더 이상은 너무 메마르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혹은 내 인생이 너무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1: 예. 예.
0: 하지만 정말 그 사막이 이제 다 죽은 땅 같았지만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기적같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성령의 생수가 떨어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정말 피어납니다.
1: 이게요.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꼭 안 네.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일 뿐 아니라
0: 네.
1: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0: 맞아요.
1: 날마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0: 아멘,
1: 같아요.
0: 아멘.
1: 우리가요. 막 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내 능력으로 네. 막 내가 이 흙을 좋은 흙으로 바꿔봐야겠어. 더 좋은 흙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생명수가 없는데.
0: 맞습니다. 네.
1: 돌아가야 합니다.
0: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음 안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조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6.25예요.
1: 아, 6월 예. 25일입니다.
0: 76주년이군요.
1: 아, 예. 76년이나 됐어요. 세상에나. 우리 3393번님께서 샬롬 주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 되는 날이네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고귀한 헌신과 희생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도 네.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0: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1: 우리 그거는 뭐 예. 누구나 맞는 이야기지만 특히 우리나라.
0: 네.
1: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고귀한 것들은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예,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예.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목사님 어제 저희가 좋아해서 2시간 하려고 했는데 3시간 늘어났습니다만은 아. 예, 여러분이 예. 기도원 300용사로 많은 분들 헌신해 주셔서 이제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1: 와.
0: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억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저희가 그 기념 성경책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신청하시고 시트 작성까지 안 하신 분들이 또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로 기도원이라고 남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원하고 남기면 시트가 가잖아요.
1: 그렇죠. 링크.
0: 그 링크에다가 다 이름하고 이렇게 다 남겨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어제 출근길이어서
1: 예.
0: 아차 하신 분들은 지금 또 기록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네.

0: 어디로 보내요 목사님 문자?
1: 예,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대전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 어제는 제가 7시 55분에 만나를 외쳤는데 묵묵부다. 제가 너무 늦어서 그렇겠죠. 근데 어제 제가 오후에 다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1: 아하, 못 예. 받으셨나봐요. 8182번님.
0: 어제 저희가 이제 만나가 나가질 않았다고 미리 광고를 드리고 예. 방송 끝나고 제가 이번 주, 지난주까지 참여하셨던 만나 요청자들 모두의 일괄 예.
1: 일괄 발송.
0: 아, 한 5,000분 정도는.
1: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보내드렸는데.
0: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받지 못한 분 혹시 계시다면. 예. 어제 것도 붙이세요라고 문자 주세요.
0: 그렇습니다. 우리 8932번님.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덤프차 정기검사 다녀왔습니다. 합격받아서 어제 오후부터 운행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잘 관리하고 그렇지. 정비해서 하나님께 합격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 이렇게 아멘. 정기검사들이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예. 아, 이거 왜 하나 한데 요럴 때 한번 또 한번 쭉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1: 예.
0: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1: 저 오늘 꼭 가야 돼요. 이제 예. 며칠 안 남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벌금 낸다고. 오늘 꼭 가야 됩니다. 저는.
0: 아, 목사님도 정기검사.
1: 정기검사 기간이 됐는데 안 하고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0: 저랑 똑같으신 벌금 많이 냈어요. 저 사실. 네. 5277번님.
1: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며느리의 마흔번째 며느리의 마흔번째 생일입니다.
0: 네.
1: 집안 살림에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손주들 양육하고 1시간 거리 운전하면서 청주에서 괴산까지 출퇴근하면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고 축복한다.
0: 아유, 축복합니다. 그냥 애정이 뚝뚝뚝 떨어지네요.
1: 아, 그러네요.
0: 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축하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1: 며느리가 40살쯤 되셨으니까 요 정도 느낌.
0: 그렇겠네요. 예. 예. 좋습니다. 3924번님.
1: 오늘도 새날 주신 좋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기부원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길 소원해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양식 만나로 하루의 행복에너지 충전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많이들 참여해주셨다고 사연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못 받으신 분들 어제 계셨군요.
1: 예.
0: 만나. 예, 제가 오늘 문자, 어제 못 받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근데 오늘 만나 이렇게 하시면 오늘 만나 갈 거거든요.
1: 예, 만나는 오늘 만나. 어제 만나는 어제 만나.
0: 어제 만나도 이따 만나가 자동 링크로 예. 옮겨 갈 건데 제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아서 운동하다가 잽싸게 들어와서 문자 남깁니다. 예, 비가 좀 올 것 같은 날씨가 꾸물꾸물 하긴 해요. 놀라세요.
1: 부산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0: 꾸물꾸물합니다. 네, 자,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예, 만나 남겨주시면 말씀카드 오늘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수진의 음성으로 이어드리죠.

0: 유독 하늘이 찌뿌둥하니 바닷바람이 눅눅하게 불어오는 6월의 아침.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외딴 섬마을에 오늘도 이 목사는 홀로 예배당 마당에서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마침 밭에 가려고 고갯길을 오르던 부녀 회장,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1: 아이고, 목사님!
2: 예, 예.
1: 목사님, 예. 아,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요래 시커멓게 몰려오는데, 장마 시작인 것도 모르고, 이 마당에다가 이래, 빨래를 잔뜩 널어 놓는겨. 아이고, 야. 참말로 라면 물도 못 맞추더만, 날씨도 진짜 못 맞추네, 진짜, 목사님.
2: 아이고, 오셨어요, 회장님. 아니, 제가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최신 일기예보 확인했거든요.
1: 네.
2: 아유, 기상청에서는 비는 오후 늦게나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네요. 지금 서둘러 널어놓으면 오전에 이 바닷바람에 뽀송하게 마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 뭐라 계산노 지금. 뭐 기상청 가들이 이 먼성 구성 날씨를 우체합니까? 뭐 저 아랫마을에 노인네들 무릎 구부러진 것만 딱 봐도 오늘 점심때 바로 억수같이 쏟아질 긴데 뭐 위성이고 나발이고 막 우리 섬에서는요. 노인네들 뼈마디가 기상청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2: 에이 자매님. 요즘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1: 뭔 소리야?
2: 위성으로요. 이 구름 이동 경로까지 딱 보고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람도 선선하니까 딱 이불 말리기 좋은 날씨잖아요.
1: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해산노 진짜로. 목사님 예. 저 평상 밑에 저거 안 보입니까 저거. 저 바지런한 섬개미 떼들이 아침부터 막 줄을 지어가 예배당 문지방 밑으로 이삿짐을 저래 쎄빠지게 나르고 있는 거를 어? 저놈들이 즉하고 높은 데로 이동을 할 때는 예. 100% 한 시간 안에 물난리가 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이고 참말로.
2: 아이 그냥 개미들이 이사하는 날인가
1: 아이고,
2: 보죠. 오늘 뭐
1: 진짜로.
2: 이사하려고 결정했나 보죠.
1: 아이고 왜 이렇게 목사가 미팅이
2: 있나?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로 맞추는 건데 에이, 설마 개미들보다 못하겠어요. 저는 기상청 믿고 그냥 널어둘래요.
1: 아이고 마 진짜 참말로 막 교회 사람 등기든 말처럼 주여다 참말로 진짜로 이 양반 진짜 바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빨래 짓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이리 늘어났네 마. 내사마 바빠서 갑니다. 소나기 곧 쏟아지고 이불 흙바닥에 마 나뒹길리기 전에 퍼뜩 거두서 네 목사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갑니다.
2: 아이고 가세요. 아유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슈퍼컴퓨터도 안 믿으시고 참.
3: 이거 비 진짜 비가 오네. 여기 살아있는 기상청이 따로 없으시네. 아이고 부녀 회장님 같이 가요. 아니 야 회장님 이불 좀 같이 걷어줘요. 아이고
2: 라디오 일기 예보와 슈퍼컴퓨터만 철석같이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점심도 되기 전에 쏟아진 장대비로 흙탕물 범벅이 된 이불을 안고 이 목사는 예배당 처마 밑에 멍하니 앉아있는다. 내 기준과 얄팍한 계획대로만 밀어붙이다가 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느냐고 혼자 속상해하고 헛헛했던 서툰 걸음들이 세찬 빗물 위로 서글프게 겹쳐 지나간다. 어쩌면 하나님은 교만한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섬마을의 진짜 바람을 배우고 작은 개미와 노인들의 무릎에 담긴 깊은 세월의 지혜를 먼저 헤아리라고 이 시원한 장대비를 내려주신 것은 아닐까. 이 목사는 덜 마른 이불을 꼭 쥔 채 빗소리 너머로 장터를 향해 걸어갔을 부녀 회장의 거친 발걸음을 축복하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여전히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예배당 처마 밑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다.
1: 그럼요. 우리 목사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예, 우리 어르신들의 무릎이 기상청보다 정확하죠.
2: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럼요.
2: 저는 아직 모르는 그 세계를 우리 피디님은 경험하고 계시는군요.
1: 아 저는 아직 그렇지 않는데. 뭐 욱신욱신 쏟아오면 저희 엄마도 아이고 비 오겠다 하시거든요.
2: 아하.
1: 정확합니다. 기상청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2: 기상청의 예. 슈퍼컴퓨터보다 네. 더 정확한 무릎 기상청.
1: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거 지금 기상청 하나쯤 이곳 사시는 우리 조화가족들 많이 계실 겁니다.
2: 어허.
1: 진심으로.

0: 축복하고요. 예. 예. 섬마을에는 또 섬마을 분들이 정확하죠.
1: 그럼요.
0: 예. 오늘도 예. 자칭원들 선교일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모든 농어촌 미자리께 목사님들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0: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아버지.
1: 아멘.
0: 아멘. 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3373번님이요. 아.

0: 70대 할아버님 사연이신데 차마 제가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사연이라. 요즘은 직장으로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1: 장난 아니에요?
0: 아이고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출근 때마다 극동방송이 울리게 켜놓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일찍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6.25 전쟁일입니다. 제 아버지는 경찰 유공자로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1: 네.
0: 제가 70대인데 오늘은 잠시 어릴 때 아버지의 그리운 추억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비번일 때 학교 앞 느티나무에서 기다렸다가 아버지 등에 엎드려서 다리 흔들며 집으로 하교하던 때를 그려봅니다. 그분들의 나라에 대한 헌신, 결코 희생이 헛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1: 아멘.
0: 와.
1: 70대 할아버지께서
0: 그분의 아버님 그
1: 아버지한테 등에 엎혀가지고 하교하던 그때를 생각. 그 따뜻한 추억이 지금도 예. 남아있는 거잖아요. 야, 너무 뭉클한데요.
0: 6.25 76주년이니까요. 네. 지금 정말 6.25를 경험하신 세대가 이제 굉장히 노년에 인생의 네. 황혼기에 계실 텐데 그분들 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 예.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1225번님도요.
2: 오늘 저도 생일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뵈러 가려고 합니다.
1: 좋은 생각이네요.
2: 딸아이
1: 진짜.
2: 등교시키고 전북 부안에 가서 엄마랑 맛있는 식사하고 오려고요. 엄마가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안전운전으로 이끌어주세요.
1: 아유, 잘 다녀오시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러네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내 생일이니까 엄마 선물 뭐 줄 거야? 이랬는데 우리가 철이 들면 아유 어머니 나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0: 그럼요.
1: 가서 오히려 밥 한 끼 사드리고.
0: 내 생일에는 내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자. 축하받으셔야죠.
1: 그렇습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우리 0714번님도요.
0: 선교사역 하시기 위해서 먼 키르키즈스탄으로 18년 전에 가셨던 목사님 내외분이 잠시 귀국하셔서 반갑고 기쁘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건강하신 두 분 뵈니까 더함없이 감사했고요. 저희 남편 첫 신앙 믿음의 첫사랑이신 두 분 늘 감사합니다.
1: 네.
0: 늘 건강하시길 평안하시길 기도해요.
1: 네.
0: 정근중 목사님 서양숙 사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남편이 처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던 예
0: 정말 영적인
1: 못하죠.
0: 부모님 같은
1: 그렇죠,
0: 분들이시네요.
1: 그렇죠. 예. 아 귀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특별히 오늘 또 선마을 목사님 하시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분들도 한 번씩 기억하고 이거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요즘 70대 어르신들 목소리 청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저와 같은 마음이요.
0: 우리 0675번님께서
1: 항상 불편해요. 제가 죄송하고
0: 70대 어르신들 목소리도 네. 청년이시랍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네
0: 방송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유성중학교 3학년 박진우 생일입니다.
0: 우, 진우야 축하해.
1: 축하 축하 우. 축하드립니다. 자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네,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덕방 아니고 북덕방. 예. 영혼의 집입니다. 그죠?
0: 그렇죠.
1: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 오늘 북덕방의 주인공 누구신지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0: 오늘 북을 소개해 주실 분은
1: 네.
0: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 목사님 어서
3: 안녕하십니까?
1: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 이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모습에 마음이 서로 녹거든요.
3: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저는 우리 목사님 뵈면은 네. 감사가 늘 넘치는 것이
1: 아시는 분이세요 두 분?
0: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개척 예배 때
1: 맞아 맞아
0: 축사를 해주셨어요.
1: 맞아 맞아 맞아
0: 너무나 감사한
1: 아 예
0: 아직도 그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1: 그러네요.
0: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목사님 네. 부흥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3: 네.
1: 벌써
3: 소식 듣고 있습니다.
1: 벌써 이전한다고 부흥해가지고
3: 네,
1: 예배당이 부족해가지고 이야.
3: 네.
1: 목사님 축사해 주셔서 그러신가요?
0: 정인택 목사님의 축사와 기도 덕분입니다.
1: 네, 자 우리가 말이 많았어요. 손님 모셔 목사님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3: 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3: 반갑습니다.
1: 자 목사님 오늘은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거든요.
3: 네.
1: 어떤 책입니까?
3: 사실은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1: 네.
3: 이번 달 6월 1일에 출간한
1: 우와.
3: 책이니까
1: 네.
3: 거의 뭐 잉크 도 안 마른 그런 책입니다.
1: 그러네요. 예.
3: 책 제목이 이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1: 모란이 피기까지.
3: 네,
1: 시집인가요?
3: 시집은 아니고.

0: 에세이집인데요. 네. 내용이 참 이쁘고요. 네. 책 표지도 이쁜 모란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네. 책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오, 모란꽃. 우리가 네. 뭐 여러 꽃들 있지만 모란꽃이 흔하진 않은데 제목이 왜 모란일까?
1: 그러니까요.
2: 궁금해지네요.
1: 궁금하죠.
0: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모란봉교회라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해서 네. 만드신 교회인데요.
1: 그렇죠.
0: 그 교회에서 이 모란이 평양에 있는 모란봉 언덕이 있답니다. 모란꽃을 닮아가지고 네.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모란봉교회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그 모란봉교회의 10년의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1: 모란봉교회가 목사님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죠?
0: 네. 대흥침례교회 안에 그렇죠. 이탈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 네. 그럼 저자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저자는 모란봉교회를 10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시현주 전사님이 이 책을 네. 진솔하게 함께 쓰고 있고 네. 내용이 참 좋은 책입니다.
1: 네. 10년간 정말 고향을 떠나온 그분들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진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 이야기들을 담은 책. 오늘 모란이 피기까지 시현주 전도사님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요단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목사님께서 정의도 목사님 자신 있게 책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자, 그러면은 자,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 예. 어떻게?
0: 사실 오늘 6.25
1: 그러네요.
0: 전쟁 발발한 지 76년 되는 시간들인데요.
1: 예.
0: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남북이 떨어져서 휴전선을 걸쳐놓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살고 있죠.
1: 네.
0: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사실은 이탈 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약 3만 명이 지금 넘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1: 네.
0: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마도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연습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미리 온 통일이라고
0: 맞습니다.
1: 얘기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과 잘 지금 함께하지 못하면 통일된 다음에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이 이탈 주민들 저희들은 윗동네 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윗동네 분들과 아랫동네 분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1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네. 진솔하게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1: 그렇군요. 목사님은 또 그 사역도 함께 하셨고
0: 네.
1: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0: 네.
1: 아마 이 책의 감동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모란봉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같이 했었고요.
1: 네.
0: 그리고 10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아픔도 보고 기쁨도 보고 또 그분들의 생각들도 보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고요.
1: 네.
0: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2: 이 책에서 줄거리와 함께 혹시 목사님께서 읽으시면서
1: 네.
2: 정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런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네. 사실 이분들이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네. 본인들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란봉 교회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생소하죠.
1: 그쵸,
0: 모란봉이 어딘가.
1: 모란봉.
0: 그러니
1: 네.
0: 이분들이 하는 말이 평양에 참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지금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서 있는
1: 곳이죠. 그렇죠. 그 뉴스에 한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
0: 네. 우리가 그 평양의 이야기를 보면 꼭 등장하는 그쵸. 그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 모란봉 언덕에 모란봉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것이 사실 그 자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양에 있는 몇 개의 중요한 교회들이 있는데
1: 네.
0: 장대현 교회, 서문박 교회,
2: 예.
0: 남산현 교회 이
1: 맞아.
0: 교회들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2: 평양대부흥의 그 교회들이
0: 네. 맞습니다.
2: 와.
1: 거기다가 지금 우상을
0: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네.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이 나 함께하고 있는 남한 분들이 소름이 끼쳐졌고요.
1: 네.
0: 그리고 그분들 소원들대로 그 모란봉 언덕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고 있고
1: 예.
0: 이분들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자기들 교회는 항상 모란봉 교회니까 아랫동네 분들 놀러 오시면 모란봉
1: 네.
0: 교회만 찾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1: 네.
0: 말씀들을 하시죠.
1: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같이 이제 10여 년 사령관 목사님도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그분들 삶은 좀 어떠세요?

0: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말은 같은데 사실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서 생각도 다르고요. 아,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이 땅에 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죠. 아, 이 땅의 발전 속도를 잘 못 따라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긴 시간이 참 필요했는데 서로가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었고 또 그분들이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지금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대전에는 지금 모란봉 교회가 그 북한 이탈주민들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인 거죠?
0: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이탈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모란봉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함께 사역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대부분 이탈주민들을 함께하는 교회들은 있는데 이렇게 교회로 모여지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건강하게 참 대표적인 교회들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게 자랑스럽네요. 또 대전.
2: 근데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란봉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거를 모란이 피기까지.
1: 그러니까
0: 시적이죠.
1: 그러니까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 내용이?
0: 뭐 1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그냥 에세이 형식으로. 재미있게 쓰고 있고요. 거기에 있었던 사연들도 있고요. 간증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술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1: 네. 제가 기억하기에 시현주 도사님이 글을 참 잘 쓰셨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책도 그렇게 감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 책 읽다 보면 그분들 그 10년의 그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목사님께서 6.25 날에 정말 딱 맞는 책을 선정해 주셨네요.
2: 그러네요.
1: 제가 사실은 섭외할 때까지 이 생각까지 못했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다르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혹시 이 책 가운데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한 줄 나누고 싶은 부분 좀 있으실까요?
0: 사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형제인데 윗동네 형제인데요.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벌써 신학생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간증했던 내용을 이 책에 담아놨는데요.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하면서 했던 결심이 있는데 돈을 쫓아가지도 않고 큰 교회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희 고향 땅에 세워질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린애들 손잡고 중국에서 불렀던 것처럼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제 소망은 제가 태어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고향 땅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우고 애들과 함께 찬송가를 목 터지게 시원하게 부르는 겁니다.
1: 그 북한에서는 소리 높여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아이들하고 함께 진짜 목청 터지게 큰 소리로 찬양 한번 북한 땅에서 내 고향에서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우리 사역자분. 그러네요.
2: 저는 사실 책 소개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모란봉 교회가 세워진 10년의 이야기 흥미롭고 재미는 있겠다. 그런데 뭐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읽어주시는 구절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하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막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1: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2: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게 사실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돼도 느낌이 이해가 안 되는데
1: 그러네요.
2: 딱 읽어주시는데 이 마음이구나.
1: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 편씩 담겨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다시는 북한 땅 안 가겠다고 나온 친구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서
1: 목숨 걸고 얼마나 그럼요. 힘들고 싫으면 목숨 걸고 나왔겠어요. 사실
0: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는 땅인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또 사역의 길을 걷고 있고 다시 그 땅에 가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찡하고 너무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1: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니까 내 고향에 반드시 돌아가겠다.

0: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지금 사역자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 사역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죠?
1: 예. 오, 네 분이나 신학을 하셨다는 게
0: 그러니까.
1: 대단하네요.
0: 예, 귀한 그 열매입니다. 그죠, 목사님.
2: 너무
0: 네.
2: 감사하죠.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교회입니다. 모란봉 교회의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시현주 전도사님의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짧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네요.
1: 예. 예.
0: 특히 우리 그 똥마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도사님의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까요?
2: 사실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죠.
0: 네.
2: 그런데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시면 기도 제목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0: 네.
2: 사실 읽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연히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0: 네.
2: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또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0: 네.
2: 또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면
0: 네.
2: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0: 그러네요.
2: 10년 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0: 네.
2: 눈물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면
0: 네.
2: 함께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0: 와,
2: 같고
0: 그렇군요.
2: 마지막으로
0: 네.
2: 6월이니까요. 또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이니까
0: 네.
2: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합니다.
0: 깔끔했습니다. 정말.
3: 저는 진짜 미처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
0: 네.
3: 전국에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회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0: 그러네요. 진짜.
3: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0: 물론 이제 그분들이 밑에 남쪽 집 아래쪽 마을과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또 그분들만의 또 교회들도 필요하고 여러 사역들이 방향이
3: 예.
0: 있으니까.
3: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도
0: 네.
3: 이 책에서 일종의 교과서처럼
0: 그러네요.
3: 또 교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0: 예.
3: 생각되네요.
0: 자, 모란이 피기까지 요단 출판사입니다. 시현주 작가님의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득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주시는 게 또 그죠, 목사님?
2: 선교이죠.
0: 선교네요. 네. 북한 사역을 위한 분들을 또 지원하는 선교이기도 하네요.
3: 제가 사실은
0: 네.
3: 슬쩍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3: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을
0: 네.
3: 사역에 사용하신다고
0: 그럼요, 그럼요.
3: 작정하셨다는 이야기
0: 그러네요.
3: 들었어요.
0: 예. 네,
2: 맞습니다.
0: 여러분, 제가 책 선물을 사실은 5권을 준비를 했는데 다 사서 보시는 거 아닙니다. 5권은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3: 북한 선교하는 예. 마음으로 많이 많이 사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야, 이런 거는 진짜 좀 사서 읽어주셔도 좋고 하지만 5권도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우리 대전에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교회 아직도 저희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유일한 교회가 10년 동안 정말 잘 성장했다는 게 있다는 게 오늘 처음 알았고 너무 그게 또 감사하고 자긍심이 느껴지고 그 일을 또 함께 하신 우리 정인태 목사님이 또 앞에 계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 시현주 전도사님의 책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말씀.
2: 귀한 네.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책들 읽으시고 또 좋은 책으로 또 영의 양식도 채워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3: 감사합니다.
0: 오늘 북톡방은 대형집내교회 정인태 목사님께서 귀한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학생님, 저희도 오늘 예 약속 노트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약속 노트는요.
1: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0: 아멘. 아멘.
1: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그 든든한 약속의 말씀 위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0: 받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저희도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뵙고요.
1: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0: 저는 내일 또 우리 성경의 무료 고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라, 맡기리라, 힘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6월 25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각 교회 혹은 각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1954년 부산에서 출발한 감리교회가 중심이 된 사역 중에 하나가 부녀복지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징집해서 간 수없이 전사하고 부상당하는 남성들에게도 고통이지만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러한 남은 여인들과 또 아이들에게도 고통입니다. 부녀들을 위해서 세운 복지관이 한국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다가 정부 비공개 시설로 사역을 하는 정부기관의 한 부처에 소속이 돼서 소년법에 따라서 몇호 보호처분이 되는데 그중에 6호 보호처분이 대상이 되는 10대의 여자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체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성매매에 이용이 되는 그러한 우리 10대 우리 귀한 아이들의 사회로 건강에 복귀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형무소가 아니지만 사실은 가족과도 분리되고 친구들과도 분리되고 따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역이 있는 곳에 저희가 방문하고 감리교회가 시작했고 감리교 목사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고 또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 같지만 그늘진 곳, 즉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기틀을 세우는 10대 아이들인데 10대 아이들, 우리 여자아이들이든지 남자아이들이든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방치되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아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또 부모가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학교는 포기한 지 오래됐고 국가도 포기해야 되는 이제는 끝에 와 있는 아이들을 누군가 보듬어 안고 누군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게 된 이유,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사람 사는 곳을 돌아다니십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도 교회에는 치유사역이 남아있습니다. 육체의 병,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수술을 앞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한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렸는데 우리는 육체에 있는 병, 어떤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내부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히 여기고 수많은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치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병만 병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병이 없을까요? 우리 영혼에는 병이 없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에는 병이 없나요?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약한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려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네. 36절 그 많은 사람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면 부러진 다리가 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면 먹지 못하던 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한자어로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긍휼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병들어 있고 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심장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김, 긍휼함을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저건 저게 잘못돼서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심판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 쓰러지는 것입니다. 잠자지 못하고 쉬지 못해 이리떼들의 공격에 적들의 공격 때문에 탈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여기 추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할 것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그날 아침에 저는 여러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각지대, 자기와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동생과 같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 눈물 짓고 때로 한숨을 짓고 때로 공감하고 아 우리가 목회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가운데 아주 마음 아프게 찔러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백만이 넘는데,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하는 걸까? 우리 성공교회는 대전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저는 아주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을 지난 이틀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한 아이를 데리고 10대 소녀를 데리고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아버지의 자살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살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 아이가 자릴 때 반복적으로 보여줬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 아버지는 자기의 몸을 자해해서 자살했습니다. 이 엄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든지 이 아이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렇게 방치되다가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성매매까지 가게 되는 10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 와서 이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목사님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하고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보고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아이가 6개월간의 보호가 끝나가는데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단 둘만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마음이 열리지 않다가 이 아이를 보고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입술로 너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우리 선생님들이 널 사랑해. 아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평생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보호회복 기간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나가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그 거리로 나가야 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예요. 나 여기 있게 해주세요.

상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법적으로 그 아이들은 분리된 아이들입니다. 다시 6개월간을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여러 생각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는 젊은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한가요?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 고백을 통해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목회자의 헌신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이것 하나로도 교회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의미를 가진 아빠나 엄마로부터 사회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사랑으로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10대 자녀들과 20대 30대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여러분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됐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까? 그 질문을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을 통해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사도행전은 도전합니다.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향해서 그 병은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너 생활습관 고쳐야 돼. 너 뭐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얼마나 힘드니? 이게 격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지금 아픈 너에게 너의 약한 부분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일하시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열두 사도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목회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딱딱한 유대교 아래에서 정죄하는 유대교 아래에서 심판을 강조하는 유대교 아래에서 껍데기를 강조하는 유대교 아래에서 질식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려고 신앙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된 목회자, 훈련된 사역자와 공간과 먹을 것과 교제하는 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많아짐이 아닙니다. 많아지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교회가 부흥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원망하다뇨?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가 일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세력을 형성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나? 왜 원망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대전에서 부산까지 뛰어가면서 일하는데 잠도 못 자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일하는 걸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일종의 흐름이 있는 사람과 또 재정과 영적인 사원이 흘러가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경영이 돼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이 살아야 한국이 사는 거야. 이 얘기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19세기 말, 조선 말부터 일본의 국가를 빼앗겨서 조선을 찾기 위해 깨어난 성각자들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의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신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신학자가 많고 큰 교회가 많아서 정말 좋은 교회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그리스도인이 신학운동을 일으켜서 생긴 교단입니다. 존 웨슬리는 죽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 그때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워서 저희가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메소디스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의 조직이 이 땅에서 사라져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했던 이 메소디스트 신앙운동이 능력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웨슬리가 걱정한 것은, 야, 내가 이 운동을 해가지고 영국에 수만 명이 있고 새로운 식민지,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에 또 수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내가 교단 만들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메소디스트는 없어져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사라지고 조직만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종교 조직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교회를 통해 실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믿는 사람을 이용해서 실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나의 욕망을 대권을 잡음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나의 욕망을 대전시의 시장이 됨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실현하면 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막아나요? 교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욕망을 실현하고 그 욕망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힘입니다.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수십 명이 인사하는 것.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나는 밥값 안 내고 좋은 밥 사주든가.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두려워서 아주 벌벌 떠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지면 오직 종교 조직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자만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런 종교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다가 망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즉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살아있는 정신이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변화, 즉 변혁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열두 사도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리더들이 주도하는 것을 리더십 쉬프트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시프트는 전환하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철학 용어가 20세기 후반에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와서 리더십 분야에서
리더십 시프트란 말을 써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리더십 시프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기본적인 큰 주제 제목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 받은 삶, 사도들이 마치 여기 일곱 사람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교회가 맡기실 때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변화의 타이밍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이 깨어있어, 정신이 살아있어 변화의 타이밍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누가, 사랑하는 아들 누가 변화의 타이밍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기도의 시간은 채우는구나, 이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제 아들 누구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타이밍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믿음과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뀔 것이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였다고 고백하고 여러분께 도전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무모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헛된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어오셨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떠나는 결단입니다. 이별의 결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배우지 못한 자가, 나같이 성격 나쁜 자가, 이것은 모두 사단의 시험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믿음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던지라고 해서 그 믿음의 항해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주셔야 그럴 때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사도들이 꾸었기 때문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변화의 타이밍은 언제 오나요? 변화의 타이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려주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 궁금해하고 목말라하고 알고 싶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단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를 영어 버전에서는 at first라고 번역합니다. 저희 교회에 first라는 표어가 많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church community first, 교회 먼저. 이것은 저희에게 오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장기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을 먼저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0: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누가, 사랑하는 딸 누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변화의 타이밍이 분명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놓고 이번 여름 기도하고 다음 겨울 기도하고 그 다음 여름에 도전하고 그 다음 겨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성광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성광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시름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비춰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정규 장로입니다. 시설 내에 포동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정규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의 장애인 섬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 지적 장애인들과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삶에 지쳐있는 장애인들을 옛날 93년도부터 민간시설을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의 삶을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면서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리도 잡아지고 또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또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들에게 케어하면서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장애인 공동체를 읽어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행복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1: 삶 자체가 어려웠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보호자가 있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은 가족이 있다면 싫어했어요. 가족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욕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덩어리에 막 그냥 손바닥만 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여름에는 막 다리도 새끼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가족들이 뭐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설에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참 냄새를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못 맡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한 1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참 그것이 보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김정규 장로님을 믿음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1: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0: 보니까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고 찬양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걸어오면서도 참 뭐랄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김정규 장로님은 오래전 극동방송 이웃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파 선교사로 동역을 하고 있죠.
0: 오래됐어요. 제가 총각 때에 망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자주 가게 됐고요.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극동방송을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방송이나 영화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라디오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라디오를 듣고 극동방송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선교와 구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극동방송에 선교를 위해서 저기 이북 쪽에도 그렇고 수고하는 데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극동방송과 영도 극동방송에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 꾸준한 기도 그리고 후원, 극동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전파를 계속 송출할 수 있는 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하늘다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간구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로하고 이제는 몸도 그렇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잘해주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다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년에 소천하신 김종덕 아저씨 진짜 너무나 많은 베풀어주신 사랑 감사드리면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꼭 만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하늘다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띄워봅니다.
1: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우리는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원가정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불안해하더라고요. 옛날에 주기적인 이렇게 모임을 통해가지고 보호자 모임을 통해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제 시설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모두가 그냥 질병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정규 장로님은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 참 방송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다가가서 실천은 못할지라도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참여하면서 보험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사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복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디오 복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도 가지고 동참을 하면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이한 사역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포도마을재단 이사장이신 김정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여 논티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화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화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